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희숙입니다. 우연히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내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눈부시게 푸른 하늘 위로 흘러가는 흰 구름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을 겨를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 시간이 올해도 말고 단 몇 분이라도 와준다면. 이 글귀를 보면서 아,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구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쉼을 또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 없이 좀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요. 멍하니 넓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희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그래 내가 가야 할 본향 그 하늘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풍요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서로에게 열려진 마음과 따뜻한 관심이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우선이 될 때 이 사회는 또 이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오늘 이렇게 높고 높은 가을 하늘, 푸른 하늘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올려다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뜨란 오늘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테란 수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출첵도 같이 해주고 계세요. 2667번님 오늘 1등으로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라고 들어오셨고요. 6181번님도 안녕하세요. 은혜 충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라고요. 인사해 주셨어요. 네, 오늘 은혜 충만한 아침입니다. 네. 9507번님, 네, 인사해 주셨고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1072번님은 지금 서울 출장 가는 길 휴게소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요. 인사해 주셨네요. 와. 서울 멀리 가시네요. 네. 서울 출장 가는 길에 아마 앱으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좀 가천권을 벗어나면 이제 방송이 안 잡히잖아요. 와, 방송을 들으시려고 휴게소 가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그냥 들으신 건가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고 가는 길 모두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688번님도 할렐루야,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하늘 한번 좀 올려다 보시겠어요, 지금?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늘을 볼수 있는 분들은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이시죠? 네. 저도 보입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올려다 봤을 때 어떤 마음에 또 소망이 생기는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 하늘의 풍경 사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찬양의 언덕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9일 수요일 아침 사랑이 드란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드란도 9시에 시작이 되죠. 네. 이 아침 우리 드란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네, 출첵 하늘 이 두 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와, 9015번님, 와,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파란 하늘과 이 구름이 그좀 고층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파트 최고까지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아, 24층이요? 24층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너무 예뻐서 늘 감탄합니다. 하늘도 바람도 가을가을한 아침 너무 행복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절로 나오네요. 이 찬양 신청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와 우리 901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이 찬양이 절로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도 제가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9507도 우리 저희 동네 풍경인데요. 저희 집은 왼쪽 빨간 벽돌이에요. 라고. 아, 그렇군요. 아니, 이 동네는 약간 그좀 뭐라 해야 될까요? 만화 속에 나오는? 네. 그런 약간 풍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신주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골목길 같은데 너무 정돈이 잘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파란 하늘에 그리고 구름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빨간 벽돌집, 2층 집이네요. 그죠? 네. 9507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9507번님 하면 이 집에 사시잖아요. 집이 먼저 생각이 날것 같아요. 8756번님께서는 와 코스모스죠. 네, 파란 하늘에 코스모스 사진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늘로 출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하늘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고요. 아름다운 하늘 풍경 사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2387번님, 울릉도는 바람이 불어서 여유가 생겼어요. 울릉도에 들어오는 배가 모두 결항입니다. 그렇군요. 맞아, 지난주부터 바람이 꽤 많이 불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간만에 여유롭게 아침도 먹고요. 커피 한잔 합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지 하면서요. 몸이 힘들면 감사가 사라지는 참 부족한 저죠. 늘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늘 풍경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울릉도의 하늘이죠? 와. 아, 카페를 하고 계시죠? 오픈이라고 이제 앞에 보이는데, 꽤 높은데요? 그죠? 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구름도 보이고, 파란 하늘.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커피 한 잔, 진짜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만에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요. 또 사랑의 뜰안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테너 노영환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의 언덕 앨범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오늘 9월 9일이네요. 9가 2개가 들어갑니다. 9월

와, 네. 테너 노영환 씨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고 계시겠죠? 하늘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받고 있습니다. 6988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2667번님께서도요, 하늘 모습입니다. 라고요, 하늘 사진 찰칵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파란 하늘과 그리고 구름이 시원해 보입니다. 0688번님도 하늘로 들어오셨고요. 네. 아, 그리고 우리 3100번님께서도요, 네, 하늘로 출석하며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청곡 제가 잠시 후에 나눌게요. 1811번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샬롬. 오랜만에 정인숙님의 고운 목소리, 사랑의 뜰 안에 듣습니다. 포항 하늘은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요, 약간 흐린 날씨를 보이네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약간 흐린 날씨라고 하셨는데 오후에는 그죠? 비도 소나기 소식도 있고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 사진은 왜 이렇게 맑을까요? 네, 진짜 가을 하늘 날씨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5987번님, 저희 집 하늘 출첵 케어라고요. 맞아요. 우리 5987번님 가정에 하늘이가 있죠.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예쁜 아이를 기다려요. 기도한 지 15년이 흘러 하늘이 거니 주니와 함께하는 시간 하늘아 사랑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5987번님께서요. 와, 우리 진짜 이남 일녀를 두셨는데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그 나라사랑 축제 때 찍은 사진인데 우리 하늘이가 또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할머니와 함께 휘 보라트 하면서 찍은 사진 너무 귀엽습니다. 아, 많이 컸어요, 진짜. 네. 또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 이름 중에도 하늘이도 있지 않을까 하네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께서요. 새송이 버섯. 예전에 한 번도 새송이 버섯을 협찬해 주셨는데 오늘 세 분께 새송이 버섯 네, 선물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네. 버섯 받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라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실 때쯤에 세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찬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강해야죠, 저희가. 네,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새송이 버섯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조금 용기 내셔서 손 번쩍 들어주시면은 잠시 후에 세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낮은 자의 하나님 마커스 50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버섯 저요, 저 먹고 싶어요, 라고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0: 아멘. 마이클 소워시벨 낮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라고요. 우리 9907번님 보내주셨네요. 와,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되겠네요. 버섯 저요 저요. 사무실에서 매일 점심 같이 먹는데요. 나눠 먹고 싶어요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버섯 먹고 싶어요. 많이 좋아해요라고도 신청해 주셨고요. 버섯 저요 먹고 싶어요. 9007번님 협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새송이 버섯 먹고요. 건강 유지할게요. 라고도 신청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버섯 저요 하늘이요 건이 주니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또 신청해 주셨나요. 새송이 버섯으로 버터구이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라고 하면서 4915번님 보내셨네요. 아 진짜요? 저안 먹어봤는데요. 새송이 버섯으로 버터구이를 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 3200번님께서요. 요즘 자녀가 셋이면 애국자, 넷이면 독립유공자 수준이죠 라고 우리 하늘이 어머니를 또 이렇게 네, 엄지척 해주셨네요. 네. 저도 버섯 먹고 싶어요 라고요. 2667번님도 신청해 주셨고요. 우리 3801번님은 하늘 풍경 사진, 파란 하늘과 구름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치열합니다. 경쟁이. 새송이 버섯 오늘 세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8151번님 스카이 샬롬 이렇게 네, 하늘도 아닌 스카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버섯이요라고 0688번님도 보내주셨고요. 교회에서 점심 반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도 주세요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받을 수 있는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9416번님도 버섯 받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용기 내서 신청하라고 해서 해봅니다. 지금 막 병원 진료차 병원 도착해서요. 방송은 못 들어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네. 진료 잘 받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스와드 샌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듣고 오신 후 새송이 버섯 받으실 분세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말씀 함께 묵상하시죠.
1: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9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이 구절은 성도가 쉬지 않고 싸워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께 순종되도록 철저하게 사로잡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들이 전혀 훈련받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삶 가운데서는 그분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아버지의 뜻과 분리되어 자신의 뜻대로 즉흥적으로 된 사역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이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되도록 훈련하기보다는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져서 곧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용적인 사역들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으며 주님께 모든 사역을 순복시키려는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세대입니다. 올바른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열정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로 항복시키기보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인간의 냄새나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 세상, 죄와 사탄을 향한 관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늘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특별 또 선물이 준비가 되어있죠. 새송이 버섯이 있습니다. 자,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새송이 버섯 받으실 분 세 분을 추첨했는데요. 8151번님, 버섯 양보 미투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07번님께서 먼저, 피디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다른 분께 양보요 라고 했더니 미투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0688번님도 아, 딱 듣더니 아, 이게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그냥 제가 양보할게요 라고 0688번님도 양보해 주셨어요. 자, 양보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래도 세 분을 뽑았습니다. 네. 먼저 교회에서 점심 반찬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요.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어요. 5623번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45번님도요. 사무실에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데 직원들과 좀 나눠 먹고 싶어요. 라고 5745번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5745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한 분을 더 뽑았습니다. 이분은 좀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고 용기를 좀 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 어떤 분이냐면요. 6792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새송이 버섯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까지 남겨주셔야지만 택배 배송이 가능해요. 지금 세 분은 주소와 이름을 꼭 남겨주셔야지만 오늘 배송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번 주에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받지 못하신 분들, 또 양보해주신 분들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또 선물이 있어요. 저희 저자와의 그 만남, 그죠? 오늘 뜰한 책방에서는 저자와의 만남, 전화 인터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책 선물 5분께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2부 때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흐르는 찬양은 순종의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하광 코랄의 순종의 십자가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뜰한 책방에서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란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0: 그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로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소에 있는 임재빵 진설병의 맞은편에 메노라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메노라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하고 진설병의 상은 북쪽에 놓여 있습니다. 메노라의 빛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며 맞은편 진설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열두 지파인 진설병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의 현인들은 메노라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노라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메노라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소의 기구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 끊이지 않게 해서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였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했습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질서정연하게 정돈하고 보살피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었습니다. 심지를 다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하여 등불을 잘 관리해야 등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회막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리고 지켜야 했습니다. 이후에 성막에서 이 등불이 꺼졌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잘 정리해야 하는 아침 시간이 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영적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말은 불길한 말입니다. 어쩌면 등불이 거의 꺼져간다는 암시를 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흑암을 빛이 사라져가는 듯한 표현으로 말해줍니다. 이처럼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메노라의 불빛이 꺼져가는 것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메노라의 빛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며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꺼져가는 시간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전의 등불이

0: 꺼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586년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 파괴된 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갔을 때 등잔대의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 등불을 보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주권적 이끄심으로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제2차 성전인데 이때 다시 성전에 메노라의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번이 성전에 메노라의 불이 꺼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원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성전 제사는 중단되고 메노라의 불은 안타깝게도 다시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164년 유다 마카비는 사람들을 모아 게릴라 전술로 싸워 강력한 시리아 군대를 격파하고 폐허와 같이 변한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거룩하게 한뒤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노라의 불을 켜려고 했지만 기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결한 감람 기름이 단지 하루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불을 켰습니다. 그 불은 불과 하루치밖에 안 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8일 동안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8일 동안 새 기름을 만들 시간이 생겼고, 성전의 메노라는 다시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고 하며 이날을 기념하고 축제로 만들어진 명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에 촛대 하누키아를 세웁니다. 첫째 날 하나의 불, 둘째 날두 개의 불, 여덟째 날 여덟 개의 불이 타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꺼지게 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겨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누카 명절에 성전 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의 회복과 메노라의 빛의 회복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누카 그날 성전과 빛의 참된 의미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누카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제우스 신상과 같은 우상과 정결하지 않은 피가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메노라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혹여나 꺼져 있거나 꺼질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밝히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시다. 우리 안에 다시 빛을 켜기 원합니다. 성전인 나를 정화하고 우상을 제거합시다. 꺼져가는 등불에 예수님으로 불을 다시 밝힙시다. 이 시대는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메노라의 빛을 잃어버렸고 꺼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으로 마음속 메노라의 등불을 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양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은이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였습니다. 뜨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뜨란 책방 준비해 놓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저자와의 만남 전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가 나왔어요.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숲 마음묵상이라는 책입니다. 김희정 작가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묵상을 한 그런 에세이집인데요. 하나님의 숨이 당신의 일상에 닿기를 부제로 달.

열려있는 네, 책입니다. 잠시 후 김희정 작가 전화 연결해서요. 오늘의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 소개해드리고요. 또이 책을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하시면은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곡더 들으신 후에 김희정 작가 잠시 후 만나보죠.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0: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0: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장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네, 창사 70주년 기념 저희 극동방송 홈커밍데이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네,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또 노천극장에서 있으니까요. 방송을 들으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저희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숫자 70 또는 한글로 70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뜨란 책방. 네, 사랑이들의 매주 수요일 2부 시간 뜨란 책방으로 함께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저자와의 만남 전화 인터뷰 준비가 되어 있어요.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가 나왔습니다. 그림숲 저자인 그림숲 마음묵상이라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숨이 당신의 일상에 닿기를 이 노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만남,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 저자이신 김희정 작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나누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이번에 책 그림숨 그림 묵상을 쓴 김희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직접 그러면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신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와,
2: 아니 하나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다니 달란트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책 제목을 보니까 너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네. 궁금한 게 많나요. 예, 네, 그림숲, 그림묵상 네. 이런 제목이죠. 네. 그림숨, 네. 그림묵상. 네. 근데 그림숨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3: 네. 그림숨은 우선 제 인스타그램에서 일러스트 작가 명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2: 네.
3: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2: 네.
3: 저에게는 그 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그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리 영혼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려낸 그림과 묵상 글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숨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노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림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2: 네, 네.
3: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책의 부제처럼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문장도 하나님의 숨이 당신의 일상에 닿기를 입니다.
2: 네. 와, 그런 또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0: 네, 또 생기를 넣어서 우리 하느님이 인간에도 창조해 주셨는데, 그때 하느님의 그 숨, 하느님의 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책의 그 프롤로그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네, 어린 시절에 뭐 결핍과 가난, 또 청소년기의 방황과 외로움, 이 낮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셨던데요. 이런 자신의 얘기를 좀 책으로 꺼내놓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떠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모이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네,
0: 네.
1: 그러다 보니 그 어두운 과거보다는 그 승리한 이야기, 본받을 만한 이야기, 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 얘기만 하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순종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약하고 넘어진 일상들의 이야기를 그 책으로 담아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과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상처 많고 연약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을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와, 약함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마음을 이렇게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죠? 네. 오픈을 하셨는데.
1: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림, 숨, 그림, 묵상. 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고요. 또 책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이 책은 약 100편의 그림과 짧은 글이 함께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0: 네.
1: 빨리 읽어내는 책이기보다 한 페이지씩 천천히 머물면서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9월에 출간되어서 개인적으로
0: 와,
1: 참 기뻤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한 장의 그림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 그리고 저의 짧은 글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 하나가 온종일 마음에 울림을 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루가 너무 바빠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없었던 분들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0: 네. 정말 요즘에는 왜 가을하면 또 독서의 계절이고 지금 이 계절이 뭔가 묵상하기에 너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물론 글밥이 많아도 좋지만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그림과 함께 한 줄의 그런 메시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되새기고 되새기고 읊조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그런 내용들로 이 책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책은 뭐 단순히 예쁜 그림, 뭐 좋은 문장을 모아놓은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 작가님의 과거의 아픔, 또 현재의 연약함까지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물론 뭐 약함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내 자신의 약함까지 아 내가 꼭 책에 넣어야 되겠다 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게 된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쓰면서 중간중간 또 제가 또 굉장히 고민도 많았어요.
0: 네.
1: 이게 다 이야기들이 넘어졌던 자리고 통곡하면서 절망했던 밤도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게 굉장히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것이었어요. 깨진 질그릇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온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완벽해진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보다 우리는 계속 연약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책에는 예쁘고 따뜻한 그림만

0: 것이 아니라 그 그림 뒤에 한 사람의 실제 삶과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그런 우리의 일상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 네.
0: 그 책을 읽으시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1: 네네.
0: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게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 이야기처럼 들려오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1: 아까 표현해 주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깨진 질그릇 사이로 빛이 새어나온다.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참 약하고 뭔가 깨져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이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0: 네.
1: 네. 아,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내신 것 같은데, 책 제목에도 그림 묵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묵상이란 어떤 의미이세요?
0: 네. 그 묵상은 말 그대로 조용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깨닫는 것만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내, 하나님 제,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는 무슨 의미인가요?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 책도 독자분들이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 10분이라도 잠시 멈춰서 사유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 10분이 우리의 하루를, 어쩌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네네. 저도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아, 그때는 왜 이 말씀이 안 보였지? 근데 지금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그러면서 어머, 이렇게 보석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그 보석을 발견하는 기분으로 굉장히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그림 묵상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짧지만 왠지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지만 10분 정도 묵상을 하면 우리 전체 삶을 또 지배해주고 방향을
0: 네.
1: 결정해주고, 그죠?
0: 네.
1: 그렇게 우리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책 읽고 싶어요, 묵상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라고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사모님의 책 받아서 읽어보고 싶네요.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우리 3357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책을 5분께 선물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0: 네.
1: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지금 방송 들으시고요. 김희정 작가님의 네, 에세이, 그림 묵상, 네, 그림 숲, 그림 묵상. 이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이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작가님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에필로그에서 고백을 하셨어요. 이
0: 네.
1: 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저다라고 쓰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0: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1: 네.
0: 그 책을 만들면서 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꺼내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1: 네.
0: 우리가 늘상 하는 고백이지만 저에게는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만 깊이 하게 된 그런 시간이어서, 제가 하나님이 이 책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구나, 이런 거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감사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완성된 책인데요.
1: 네.
0: 그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0: 네.
1: 받은 은혜를 이제 많은 독자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으시고 또 그 위로를 좀 흘러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아유, 우리 4540번님도 저도 책 받고 싶어요. 그림 묵상 책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섯 분께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숨, 그림 묵상. 이책 어떤 분들에게 특별히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네, 저는 자신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먼저 이 책을 꼭 전하고 싶어요.
0: 네.
1: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 마음이 지친 분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분들, 그리고 뭐 나는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는 그런 분들에게도요.
0: 네.
1: 사실 우리에게 거창한 성공담보다 괜찮아, 하나님이 아직 너를 빚고 계셔,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0: 네.
1: 천천히 하나씩 우리의 가장 어둡고 감추고 싶은 곳까지 빛을 비추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먼저 깊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0: 네.
1: 그런 분들이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러고 보니 누구든 다 읽어보시라는 말이
0: 네네.
1: 되는 것 같죠? 모두 추천합니다.
0: 맞습니다. 뭐, 지금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따뜻한 그 일러스트와 또 일상 에세이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좀 지쳐 계신 분들, 특별히 그 우리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떨까요? 네.
1: 네, 맞습니다. 모든 전 세대에 추천하고 초청합니다.
0: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세대를 또 모양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 또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빚으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를 넣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또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그렇게 좀 멀어지게 된그 과정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가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좀 좌절되고 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딸 아이와 같이 읽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유, 우리 작가님 말씀 잘하시네요라고 4540번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요즘 힘들어요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8개월 쌍둥이 육아 중에 있어요. 힘 주세요라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아.
1: 힘내세요.
0: 아니, 하나도 아니고 둘이자니까, 그쵸? 우리 어머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저는 그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만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연 없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0: 아멘.
1: 역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또 어떻게 열어가실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책을 덮는 마지막 순간에 독자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0: 작은 불씨처럼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 네.
0: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끝내 아름다운 이야기이겠구나. 그 믿음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1: 아멘.
0: 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에도 성령의 은혜가 깊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어, 사모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0: 정말 감사해요.
1: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라고요.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또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요. 어, 두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저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네, 우리 아버지께서 아마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0: 귀하네요.
1: 네, 이렇게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방송들 많이 청취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림, 숨, 마음, 묵상. 네, 우리 김희성 작가, 우리 그림, 숨 작가라고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숨이 당신의 일상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셨습니다. 어,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0: 네.
1: 네. 이 시간 우리 혹시 포항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인사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실까요?
0: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것보다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1: 맞아요.
0: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저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여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샬롬입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랑의 뜰안, 뜰안 책방은 저자의 만남으로 전화 인터뷰 함께 나눴습니다.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 숨, 그림, 묵상 저자이신 김희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님.
0: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이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찬양 김순주님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숨쉴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을 쉴수 있어 감사해요. 김순주님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요, 받고 싶어요라고요, 신청들 해주셨어요. 네.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870번님, 0652번님, 3476번님, 5724번님, 마지막으로 3357번님까지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는요, 네, 김희성 작가님의 그림 숨, 그림 묵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꼭 남겨주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리지 못한 거 정말, 네, 죄송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꼭 필요한 책, 네, 은혜가 되고 또 유익한 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모두들 승리하세요.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요. 육안의 파리버님, 네,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8개월 쌍둥이 육아 중 힘주세요라고 하신 우리 어머니 당첨이 되셨거든요. 꼭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고요. 이 책이 또 육아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즘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최윤성 목사님과 함께. 21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저는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리고 23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호라 하시고, 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죄가 들어왔죠. 하지만 생명나무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면 그 죄를 안고 영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어쩔 수 없이 쫓아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혹시나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하나님께서 내어보낼 때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보내셔야 했던 그 마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은 묵상이었지만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같이도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의 피아오십의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제사장들은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말씀하셨어. 정결하지 못하면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어서 정결한 몸으로 거룩한 집례를 수행해야 했던 겁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씻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습관을 씻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릇된 습관을 씻어야 됩니다. 상습적인 어떤 나쁜 습관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부정한 몸으로 더러운 몸으로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고치지 못하는 오래된 습관이 있다면 그건 중독입니다. 그 중독은 우리를 심령의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중독에 걸린 사람은 여기 없죠? 정결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좋은 자리에 나갈 때 목욕을 하고 나가잖아요. 샤워를 통해 몸을 깨끗이 하고 그 자리에 나가잖아요. 상쾌하게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단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상쾌하게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단장하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씻는다는 건 생각을 깨끗이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은 반드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죄악은 반드시 생각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은 더 나쁜 생각을 낳습니다. 또다시 낳습니다. 또다시 낳습니다. 더욱더욱 나빠집니다. 급기야 생각은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는 거지. 그러므로 생각을 정화하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단호히 대적하는 성도가 되기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내면을 깨끗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깨끗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맑고 밝은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예배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아론이요, 아론의 아들들이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외적인 경건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적인 경건이 있어야 참된 제사장이에요. 멋지고 아름다운 진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사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씻는다는 건 우리의 발을, 내 발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옛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발을, 우리 발을 씻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대야를 들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 먼지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우리 발을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잡고 대야로 옮겨주십니다. 씻어주시기 위해.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 발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발을 맡겨드려 깨끗이 씻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세상에 찌들어가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내 맡기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들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실패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성결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손에 맡겨드려 깨끗이 씻음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되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거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에 맡겨드려야지요. 어질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지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항상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 다시금 일일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복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 제사장의 복장 하나하나를 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0: 더 이상 제사장의 복장들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낯설기는 커녕 친근하게 느껴지지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지요. 아, 이건 이런 의미가 있었지. 저 복장은 저런 의미가 있었지. 그러면서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 제삼, 제사, 일일이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당신을 섬김에 있어 그만한 정성과 주도 면밀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그렇습니다. 정성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도 면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면도 그렇고 내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복장은 예의 바르고 단정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귀한 분들이요, 나오는 것만 해도 물론 귀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눈은 설교자를 향해야 되는 거죠. 바른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경초하며 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는 혼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는 가사의 의미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일어나 찬양하면 더 좋습니다. 움직이며 찬양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말씀 한마디, 찬양 한마디, 기도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참 습관입니다. 오래 묵을수록 고치기 힘든 습관이에요.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면 이게 이 사람이 평생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태도를 처음에 잘못 잡으면 아니면 빗나간 걸 바로 잡지 못하면 고치기 힘든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예배드렸던 분들 여기 혹시 있습니까? 당장 그 습관을 고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드리는 태도만 달라져도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예배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삶의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예배에 평안이 넘치면 삶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면 삶의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삶을 통해 맨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삶이 형통해지고 윤택해지는 거죠. 복받으려면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가 없게 되기 바래요. 예배의 패배자, 삶의 패배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인생에 실패의 쓴잔만 마셨던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패배의 그늘만 드리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바꿔보십시오.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보십시오. 복된 삶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관한한 아론 가문은 이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오직 아론 가문만이 특별히 선택받아 제사장의 고유한 직분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사손들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론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정성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약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손들이 어긋나면 오늘의 약속도 종료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의 가문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실한 신자의 가문만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복 있는 가문 따로 있습니다. 주의 깊은 사람은요 다 봤을 거예요. 영적인 관찰력인 사람 다 봤을 거예요. 어떤 신자의 가문은 대대로 잘 믿고 대대로 융성한데 어떤 신자의 가문은 신앙이 그대에서 딱 끊어지고 맙니다. 융성하지 못합니다. 복이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드린 태도, 하나님 앞에 선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때문입니다. 복받는 길에서 어긋나버린 거지. 여러분 복받으려면 부디 새롭게 되어 대대로 복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501-6506

0: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보물 1호를 물어본다면 저 역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생겼어요. 현재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때론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싶은 것들, 눈앞에 놓인 문제들에게 마음을 뺏기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간절하고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지금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0: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포항 세계로 교회 하웅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시원해요.
1: 지난 여름에 다들 힘드셨는데 네. 이제 가을을 맞고 또 신앙생활도 새롭게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예. 며칠 전에 저희 막내딸이요. 예.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말 잘 듣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1: 착한 딸이요.
0: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도요, 우리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축복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그 가정의 귀한 따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꽃은 순종에 있으니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이 가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307번님입니다.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요즘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긴장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그렇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07님, 어떤 원인으로 불안해하고 긴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종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종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쁨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2307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긴장되는 마음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이제 이후로는 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

0: 도전을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9월 12일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또 내년에 결혼까지 할수 있도록. 희수는 아직 대학 학자금을 대출 다 갚지 못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또 동탄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희수의 그새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조카를 위한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1: 아주 조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마음이 전해집니다.
1: 지난번에도 한번이 기도 제목을 올리신 적이
0: 네,
1: 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275님 사랑하는 조카 김희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9월에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9일이고 12일 날 시험이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나게 해 주시고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준비했던 것들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된 기쁨과 또 결혼을 해서 얻게 될그 기쁨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풀려지고 해결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0: 아멘.
1: 3일 기간 동안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또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0: 아멘. 아멘.
1: 이번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김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9215번님의 사랑하는 조카를 위한 이 간절한 기도들이 모두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0091번님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장기 내 출혈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은 4.1이라고 합니다. O형 혈액형인데 수혈을 받으려고 해도 수혈 중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선 수혈을 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폐에 물도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몸 상태가 호전되어 서울 병원에 갈수 있기를, 또 일어나 힘차게 걸으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려주셨어요.
1: 그렇네요. 자,
0: 네, 하나님 함께
1: 기도하십시다.
0: 하실 겁니다. 그쵸?
1: 하나님 아버지, 0091님의 아버지, 장기 내 출혈과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수혈을 받아야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갈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아버지 앞에 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셔서 사랑하는 0091님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0: 주여.
1: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장나고 잘못된 것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감기나 암이나 어떤 병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주님 명령 한 번만 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의 아버지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0: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1: 아멘.
0: 이 사랑하는 00911님의 아버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께 추억되어져서 사랑하는 종에게 아름다운 결과로 아름다운 쾌유의 은총으로 나타나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0091번님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8118번님입니다. 막내의 제부 김준태 택시 운전을 합니다. 주님께서 안전 운행을 하며 좋은 사람만 만나며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사고 없이 운전대와 막내 제부를 지켜주시고 또 심야시간 운전할 때 건강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큰 믿음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여 주일 예배 드리며 11조 드리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죠. 여동생 원혜준 분의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으신데 입원하시고 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허리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네요. 조카 우리 원유림 결석이 있어서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치료하고 또 후유증이 없이 잘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세 가지 기도를
0: 네, 세
1: 올려주셨어요.
0: 가지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1: 네네.
0: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8118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막내 제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동생, 세 번째는 조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1: 아멘.
0: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되 내가 잘할지라도 상대가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위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좋은 손님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1: 아멘.
0: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소득이 생겨서 하나님께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동생은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동생의 허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석으로 인하여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조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후유증이 없이 깨끗한 몸으로 시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1: 아멘.
0: 의사와 또 돕는 그 모든

0: 눈 손길들 사용하는 약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후유증 없이 어려움 없이 깨끗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전날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8118번님 의 기도 제목처럼 제 부와 여동생, 조카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951번님입니다. 교회에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감기가 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안타깝네요.
1: 네, 아프지 마세요.
0: 그러게요. 자, 지금 환절기인데 다들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염려하며 3951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이 감기 유행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1: 아멘.
0: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힘을 얻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봉사하고 저들이 헌신하고 저들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온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해서 부흥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3951번님 교회 온 성도님의 영육간에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 기도 사연 나눠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8151번님이네요. 장인어른께서 이제 며칠 안 남으셨습니다. 병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와의 마음에 있는 거 다 푸시고 용서하시고 편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처갓집에도 예수님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갓집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주셨네요.
1: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8151님 장인 어른과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0: 주님.
1: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이분의 장인 어르신도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 순간에라도 꼭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어르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생을 마감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사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0: 상달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온 가족들도 함께 예수 믿고 저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 돌아와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서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 저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 대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의 은혜가 8일 5일번님의 처갓댁에 임할 줄 믿습니다. 0832번님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어려운 시험 준비하십니다.
1: 네, 맞습니다. 아유.
0: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0832님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28일에 임용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 왔을 터인데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이 임용고시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0832번님의 따님의 임용고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되실 줄 믿습니다. 8755번님입니다. 회사에 환경 미화를 담당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의 남편분이 최근에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집사님도 계속해서 간병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의 체력이 붙이지 않도록 또 남편분도 속히 회복되어 기적적으로 건강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유, 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0: 가족도 아닌데 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도 참 감사한
1: 맞아요.
0: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8755님 그분이 근무하시는 회사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 그 남편분이 쓰러지셔서
1: 주님.
0: 지금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간병하느라고 힘드시고 또 그 모든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체력이 부딪히지 않도록 끝까지 남편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남편분이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집사님 다시 원래 하시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언제든지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8755번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9507번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때 기도 요청 후에 갱년기로 얼굴에 땀나는 것이 완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도할 때 장사하시는 분께서 교회 관심이 있으세요. 속히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돌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으셔서. 네. 좋아지셨다니 좋네요.
1: 그런데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507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갱년기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중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셨고 또 장사하시는 분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 9507님을 통해서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도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장사하시는 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9507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9507님의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5912번님입니다. 모친 서경수, 큰오빠 이모원, 작은오빠 이후원, 남동생 이익원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이 건강을 위한 기도는 기도. 뭐 특별히 아프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네. 평소에 늘 건강하게 에이, 살아가실 네네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쵸.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912님이 모친과 또 큰 오빠와 작은 오빠 남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오니 이 온 가족들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으니 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912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5912번님의 가족 모두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778번님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유, 스트레스가 아유. 많으신가 봅니다.
1: 민원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사는 아파트에도 층간 소음 때문에 민원이 가끔씩 있는데 네. 밑에 계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4778님 장기간 지속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 민원의 내용을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민원이 이제 사라지고 더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살아가

0: 저는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저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다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민원이 잘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4778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왕이면 이런 갈등 속에 만나는 분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주셔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4778번님의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목사님께서 네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이 방송 시간 속에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방송 가족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포항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궁평교회 서형래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직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불황으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긴장 속에 있는 남북관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뢰를 잃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9월 9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1,300여 명이 숨지고 한국인 9명을 비롯해 5,6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한국교회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구호자금 10만 달러 지원과 함께 피해 복구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긴급지원 헌금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와 산성교회, 중앙루터교회, 세문안교회 등도 특별 헌금

0: 모금을 추진 중이며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 30일 모금한 1억 6,700여만 원을 월드 휴먼 브릿지에 전달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네팔 이웃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지도부가 어제 대표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강개정과 정기총회 일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회장단은 공동대표회장제 전환 정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상임회장단 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정기총회 현장 토론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세법 관련 공청회에서 한교총은 해외 선교비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시행령 적용 유예와 정부 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서언재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이은혜, 지소연 등 기독 국가대표 선수 7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올림픽 선교회와 국가대표 선수촌 기독 신우회는 최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교회에서 선수단 파송 및 필승기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병기 목사는 메달의 색깔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담대히 완주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올림픽 선교회 황승택 사무총장 등 사역자들은 현지에서 선수들의 영적 돌봄과 선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탁구 국가대표 이은혜 선수를 비롯한 기독 선수단은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언약감리교회가 최근 2026 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융창지구 재개발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돼 2024년 1월 입당한 언약감리교회는 전형적인 종교시설의 모습을 벗어나 동네 도서관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설계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정주건축연구소가 설계하고 지우종합건설이 시공한 교회 건물은 200석 규모의 본당과 로비, 도서관 등을 성도와 주민이 함께 교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상철 언약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이번 대상 수상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목회적 고민의 결실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순수 신장기증인이자 생명나눔운동의 선구자인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명예이사장이 어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박진탁 명예이사장은 1991년 타인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장을 기증한 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창립해 평생을 생명나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2000년 장기이식법 제정과 2007년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표시 도입을 이끌며 장기기증 문화의 기틀을 세웠고 마지막 순간에도 의학 발전을 위해 고려대 의과대에서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11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4도로 경북지역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3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듣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

0: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 이 책에요. 감사의 네 단계가 나오는데요. 1단계는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단계, 2단계가 의식하면서도 불평하는 단계, 3단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단계, 4단계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는 단계라고요. 1단계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늘 불평부터 하고요. 2단계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끊어내려고 생각은 하지만 불평하는 습관 때문에 알면서도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요, 감사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상태고요. 마지막 4단계의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활화된 감사가 나오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4단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는 사람들이고요. 긍정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행동을 습관화하고 영혼 깊이 각인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날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흔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갖는 오해 중 하나는 본문처럼 상황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일날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성경을 잘 적용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든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일행이 말한 내용은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내게 유익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일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힘든 상황을 이제야 끝낼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9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작년쯤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의 도심을 중심으로 푸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도 하는데요. 푸들 한 마리에 100달러면 살 수가 있다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푸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 자체가 잘 사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거죠. 일부 가정에서는 밥을 먹을 때 푸들에게도 밥상 음식을 덜어줄 정도로 집안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만 반려견을 키우는 건 괜찮아도 옷을 입히거나 목줄을 화려하게 꾸미면 비사회주의적인 모습이라면서 단속하기도 한다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헤매인다라는 북한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라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정상국가의 모습을 표방하면서도 그저 위화감만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아지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1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복음 통일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기다릴게요.

북한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383님 출석 인사 주셨고요. 여기는 광양입니다. 오늘도 하루속히 복음통일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2483님 출석해 주셨어요.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9727님의 기도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 한 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출석 인사로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 여기서 무엇 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출석 인사도 좋고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거나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다가도 북한 주민들의 이 상황을 듣게 되면 정신 차리고 중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주민들을 그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 651님 우리 오랜 시간 OFP데이랑 또 함께 해주신 애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두드림이 있을 때 반응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겠죠.

6551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첫 번째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요. 부천에서도 또 와주셨네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장 가면서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0579님 샬롬 하셨는데 가시는 길도 다시 직장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북녘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이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634님 이렇게 일부러 북한의 그 북쪽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북한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는 저희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지역, 그리고 신청 찬송, 축하 사연들 또 기다리고 있지만 OEP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만나보고 있죠. 한뼘 차이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자의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제주에서 늘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4162님 그리고 부산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출석해 주신 7756님 수원에서 오신 0487님 오늘의 한뼘 차이도 출석 인사에 이어서 함께 도전해 주실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북한 일부 대도시에서 푸들이 꽤나 인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푸들이라는 단어는 이 독일어 표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고유어로 순 우리말로 다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대부분의 단어를. 그래서 북한에서는 푸들을 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고수머리개 고수머리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채팅 참여하고 계신데 앱에서도 1번 아니면 2번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오답은 만약에 제가 이 푸드를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그냥 바로 쓴 오답이에요. 고수머리개, 구름머리개. 그래서 처음에 저 이 푸드를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저희가 흔히 아는 이거는 그런 뭐 푸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또 동료분들과 나누니까 아 이게 곱슬머리라서 그런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곱슬곱슬하잖아요. 푸들의 털이 곱슬곱슬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정답을 보내주신 1, 2, 3등의 요 세 분이 다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좀 그럴싸한 답이긴 했죠. 고수머리개일까요? 구름머리개일까요? 원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8952님 힌트를 저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8489님도 우리 8489님은 1번을 도전을 해주셨고요. 이게 저희한테 좀 익숙한 단어라서 그런지 초반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오답이 많죠? 꼽슬꼽슬한 이 푸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푸들이라는 표현도 너무 귀엽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통일되고 왕래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이런 단어가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그리고 순 우리말이라서 우리의 입에 더 잘 붙을 수도 있어요. 푸들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선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드보라입니다.
1: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0: 네, 맞아요. 네.
1: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에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너무 그려보여요. 네.
1: 어디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게 그러셨어요? 네, 네, 네, 네.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0: 저 25살까지 살고.
1: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0: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1: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0: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1: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0: 네, 맞아요.
1: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0: 그때니까 95년도 그 권한 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다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네.
1: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0: 네.
1: 가족의 경제 보탬이 네, 되고자
0: 네, 네,
1: 하고.
0: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제가 파는 거죠, 중국에서.
1: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네, 따로 못하시고 건너가신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0: 중국 길림 창춘 쪽에. 네.
1: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0: 처음에는 한 몇 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1: 네.
0: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다나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1: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0: 항상 그저 마음 조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띠링띠링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그저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1: 네.
0: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0: 일이 배웠어요.
1: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0: 네.
1: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0: 네.
1: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0: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1: 뭐라고 하신 건가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두보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하나님이 또제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받길 바랍니다.
1: 아멘.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중국에서 이렇게 저를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1: 네.
0: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거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1: 네.
0: 일하는 덴지 일안 하는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톡 보고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그한 방에 지금 여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보고 이그 이불로, 이불 제 몸을 질득 감고 그
1: 네.
0: 속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꽉박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이안 되겠다.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서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게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1: 그분이 오신 거예요.
0: 네,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이
1: 네.
0: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 집에 지금 온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저
1: 네.
0: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지금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약, 하여 찬송 책
1: 네.
0: 이렇게 세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뭐뭐그 어머니 이야기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그 집에서 한석달 있었어요. 석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1: 일독하신 거예요.
0: 석달 만에
1: 세상에.
0: 다 읽고 나서 꽁한국이 찍어 쳐들어온 거예요. 또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네.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지 됐는가 봐요.
1: 신고를 했군요.
0: 네,

0: 그래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안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참호하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그 책을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1: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0: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돈
1: 그러셨구나.
0: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그리고
1: 네.
0: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여기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나다가 또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혀다가 또 써가지고 그 가족들이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아, 야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많은 기도는 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리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나사렛 그
1: 네.
0: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아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정말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지금 지나
1: 네.
0: 어렵더라고요. 내 그래 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1: 네.
0: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1: 네.
0: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1: 네.
0: 제가 그거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 가정이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에 참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도 목요일에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에 이어서 주안에 있는 나에게 사냥까지 함께했는데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편차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후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자 참여 또 한 편차이까지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편차이 그래서 정답을 나누자면 북한에서 푸드를 뭐라고 부르는지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가운데 정답은 1번 고수머리개입니다. 2번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고수머리개가 어색한 표현이죠.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곱슬머리를 이 고수머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고수머리. 그래서 푸드를 고수머리개라고 부르는데, 이 힌트를 들으시고는 7218님도 정정합니다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개인 것 같아요 하시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화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1번 맞춰주신 8291님도 있으시고요. 저도 반곱슬이라서 비 오면 점점점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 이 사모님, 저도 반곱슬인데 그래도 반곱슬은 참 축복받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 구름머리개가 생각나서 정답 보내봅니다. 어릴 때는 뭉개구름이었는데 지금은 힘없이 흩날리는 구름이 되었어요. 3240님, 구름머리개도 참 어울리는 이름이죠. 근데 고수머리개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한분한분 방송 마치고요, 다 읽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차이 이후에 만나봤던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원하지 않는 그 여정에, 고난의 여정 후에도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은혜를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한 줄도 있었어요. 오늘 나누었던 정착 이야기 인터뷰랑 오늘의 한 평 차이가 참 모순되지 않나요? 같은 체제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정반대 이야기라서 어쩌면 더그 마음이 모순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체제를 더욱 굳건케 하려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땅이 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또 이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북방사역국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5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방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레즈비언들의 에이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논문 8개를 조사한 연구진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관계뿐 아니라 마약, 강간, 남성과의 성관계, 매춘 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도 걸리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레즈비언의 20%는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자 파트너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피비 키스비 박사는 남아공의 주요 두 도시를 조사한 결과 레즈비언 중 무려 9%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의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헬로, 안녕하세요. 저 동산에 살고 있는 배은진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산에 있는 오산 성결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배운주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소개로 시작합니다.
1: 정말 이 시대 귀한 종으로 정말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진상만 목사님이 침묵하고 계시고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가 첫사랑의 뜨거움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아시는 주변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아는 성도님들이 천연기념물 같은 교회다. 대형 교회들처럼 크진 않지만 개미군단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늘 나가면 자랑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늘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이렇게 알리게 돼서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목사님 사모님께 또 한 번 더 감사드리게 됩니다.
2: 모태신앙이신 배운주 집사님은 결혼 후

0: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고 더욱 감사합니다.
1: 저희 친정 쪽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상시에 학생들이 학교 가듯이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이제 안 믿는 집안,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갈급함이 생겼고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했었던 건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장교로 근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데 다 포기를 하셨대요. 자기에게 전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서는 이런 목사님들 계시구나 자기는 여태 목사님들은 종교인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들지 않았는데 뭐 이런 목사님이라면 당신의 신앙생활을 내가 존중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남편도 인정해주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제 신앙생활도 좀 남편에게 인정받고 좀 편안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0: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즐겨하는 배운주 집사님은 극동 방송이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1: 그 출퇴근하는 길에 항상 극동 방송을 듣고 다녔고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도 극동 방송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됐고 누구 소개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출퇴근 시간이 딱 좋아서 그 시간에 극동 방송을 이제 즐겨 듣게 됐죠. 그래서 혼자 그 차 안에서 출퇴근 길에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이번에 근무지 학교가 조금 먼 거리로 가게 됐는데요. 한 4, 50분 거리가 되는데 아침에 말씀 좋은 아침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출근 시간이 늘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고요.
0: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죠. 극동방송이 그 통로가 됩니다.
1: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잔잔한 그런 마음의 감동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사모했었는데 극동 방송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려와서 아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극동 방송도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 방송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또 많이 저도 전화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또 되고 그렇습니다.
0: 극동 방송을 들으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전파 선교 헌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1: 제가 주일날 저희가 이제 예배를 가면 항상 예배 드릴 때 예물도 하나의 예배 순서기 때문에 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게 마땅하다 목사님께 그렇게 저희가 신앙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극동 방송도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방송을 그냥 듣는다는 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헌금의 형식으로라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저 교회를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서 교회 이름으로도 전파 선교사를 또 한 글자 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파 선교사를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 김철없이 가난 치료하면서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지금까지 치료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님을 함께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의 반석에서 든든히 서가는 과정으로 정말 정말 하나님

0: 되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김성훈 씨 정말 정말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딸들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가 늘 걱정이 앞서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바라보나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유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게 됐어. 또 우리 사랑하는 큰딸 수민이도 외국에 혼자 입시 치르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지금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펼쳐진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계획 하신 따라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전파 선교사 배은주 집사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위해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 민족의 멸망과 성전 파괴와 같은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70년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하고 나서 스가랴 7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금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금식을 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요. 내가 지금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헌금을 합니다. 제가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한 청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하면 그냥 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들고 헌금함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봤는데 저에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되면 아마 헌금함 앞에서 아마 기도한다고 다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걸리더라도 줄 서서 하세요. 아, 귀한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입장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하고 감사하고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인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허무한 것이었는지 나중 되면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안에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것은 정말 소중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청산하시고 변화된 마음과 생각과 말과 또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에서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형식적인 그런 습관들 다 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변해야 돼요.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 그냥 생각대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삶이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무너졌지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에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이죠.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심지가 다시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구속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해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형식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복음이 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안 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율법의 잣대로 계속 평가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율법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시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툼과 분쟁하지 말고 합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해나가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은 보여주는 삶을 산 거예요.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말씀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원했던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룩한 사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나 나비가 꽃을 찾아옵니다. 꽃의 모양, 꽃의 향기, 그것을 보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찾아올까요?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꽃에 있는 꽃가루와 꿀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에는 벌이나 나비를 끌어당길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석과 같은 거예요. 꽃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벌과 나비들이 꽃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 교회에. 교회는 자석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찾아와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교회 열어보라니까 온 겁니까? 교회에 힘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고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자석과 같이 잡아당겨야 되고

0: 톱과 같이 계속해서 냄새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참 훌륭한 교회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다한다 이 정도에 머문 게 아니고, 여러분 대사능과 교회에서 아가야까지 제가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도 거기에까지 뭐가 난 거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퍼져서 그렇게 말해요.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똑같이 대산을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 한국 땅에 소문난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데에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고 또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 기계 지역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각자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 또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주의 성도들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오늘 우리 기계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생명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2017년도에 아주 그 전 재산 몽탕 이렇게 날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파지수 썼는데 파지를 줍고 처음에 팔았는데 2만 5천 원이 생겼어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5천 원씩 그냥 그거를 그냥

0: 그때 그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을 주셨어요. 북동방송은 제가 버스 하면서 아니면 차를 몰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많이 나올 적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첫 시간 무조건 극동방송을 틀고 오거든요. 극동방송은 제 채널 넘버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지금 일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그 부분에 한 일원이 되는 걸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명줄을 태워주십시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양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집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가 늘 새끼라를 소개할 때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말씀에 깨어, 뭐 정신 차려 이런 단어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예전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나오거든요. 목사님 설교 중에 알았는데 그 근신이란 단어 원문을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인 거죠. 제정신이 아닐 때 정신 차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여행 갈 때가 아닌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살 때가 아닌데,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낼 때가 아닌데, 누구를 지금 미워할 때가 아닌데, 또 뭐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김인수, 너 정신 차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정신 차리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정신 차리고 구원을 가장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정신 차리고 자, 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쉐키나 찬양단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가 93장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입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는 방송 새끼라예요.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정신 차려. 아니면 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응? 자, 혹시 아까 근신이라는 거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제정신. 예, 자,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새끼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약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예전에 저하고 통화가 된 분인데 교회를 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서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박미월님. 아, 네. 맞죠?
1: 네네.
0: 그 저하고 통화한 적 있죠, 예전에.
1: 아, 네네네.
0: 이거 진짜 예전인 것 같은데.
1: 아, 맞아요.
0: 보니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1: 아, 저 방학 끝나고 계약 다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0: 제가 그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 아, 네네네네.
0: 그 다음에 네. 올해 보니까 네. 저하고 제일 처음 통화했던 거는 2023년이에요.
1: 네, 엄마가 좀 방학 기간이 길어서 엄마 다시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0: 엄마라니요?
1: 제가 한동안 저 통화했을 땐 제가 저희 엄마가 방학 기간이 한 4년 정도 돼갖고.
0: 본인이 방학이 아니라요?
1: 아, 네, 그때 제가 방학을 안 했어. 엄마가 방학을.
0: 엄마가 방학했고.
1: 네네.
0: 아,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방학했다가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1: 아니, 엄마도 다시 방학했다 계약했고요. 저도 또 잠깐 방학 기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0: 본인이?
1: 네네.
0: 박미올님이?
1: 네네.
0: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는 본인은 방학은 아니었고 엄마가 방학이었는데.
1: 네네.
0: 그 뒤로 본인이 방학을 했어요?
1: 아, 맞아요.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또.
1: 그러니까요. 아, 네? 제가.
0: 아니, 그러면 네. 엄마를 위해서 네. 그때 사연 요청했던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럼 엄마하고도 제가 통화했겠네요?
1: 네.
0: 그래서 엄마는 교회를 잘 다니게 됐는데
1: 네.
0: 본인이 그 뒤에 네. 방학을 했어요?
1: 그렇죠. 제가 아. 실은

0: 좀 신랑이랑 별거를 좀 오래 하다가
1: 네.
0: 그때쯤 이혼을 하면서 좀 심적으로 힘들어갖고 한 예. 1년 동안 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예.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예. 아이들 두 아들이랑 저희가 그냥 지금 헤어진 상태에서 애들 지금 기도하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계약을 하셨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0: 네.
1: 올해 4월에 거기 그 논산이에요?
0: 네, 저희 논산 한빛교회입니다.
1: 논산 한빛교회를 가셨구나.
0: 네네.
1: 긴 방학 끝내고 잘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문자 주셨는데 제가 연락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너무 기도 덕분에 제가 교회에서도 너무 좋아해갖고 중보 기도로 제가 승리했다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1: 그래요. 한빛교회는 어떻게 가셨어요?
0: 아이들 피아노 원장님 소개로 갔거든요.
1: 네. 원래 다니던 교회는 아니고 소개받고 가셨어요?
0: 원래 다니던 교회였어요.
1: 아, 원래 다니던 네. 교회 옛날부터? 좀,
0: 네.
1: 방학
0: 네네네.
1: 전부터?
0: 네네.
1: 어머니는 어디 교회 가시고요?
0: 저희 엄마 그 시골에 논산에는 성동교회거든요. 성동교회. 네.
1: 근데 엄마도 네.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와.
0: 네.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실은 새벽에 제가 우유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1: 예예. 예.
0: 그러면서 진짜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1: 배달하면서 기도하세요?
0: 네. 들으면서 각동방송 항상 듣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저도 더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1: 야,
0: 하다 보니까
1: 아이고,
0: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아, 감사합니다.
1: 야, 정말 힘을 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웃으면서 대단하십니다.
0: 아, 네.
1: 정말.
0: 감사합니다.
1: 아들들도 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0: 저희 아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 같이 다니고 있구나.
0: 네네.
1: 아, 앞으로
0: 중3,
1: 이제
0: 중1입니다.
1: 중3, 중1.
0: 아니, 둘.
1: 앞으로 네. 이제 방학하면 안 됩니다. 예.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전에 그렇게 좀 상당히 오래전이죠. 3, 4년 전에 이제.
0: 그렇죠. 그때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제가
1: 예.
0: 갖고 네네네.
1: 그때 이제 선물을 아마 예전에 받으셨는데 자,
0: 네네.
1: 이번에 이렇게 또 계약하셨으니까 축하의 꽃바구니. 축하의 꽃바구니.
0: 아, 그래요? 할렐루야.
1: 또 보내면서
0: 아, 너무 행복합니다.
1: 우리 어머니가 또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0: 엄마는 예. 뭐 보니까 그 예.
1: 소곱창.
0: 소곱창.
1: 오케이. 우리 어머니께 소곱창 보낼
0: 네네.
1: 테니까 우리 박미월님께 보낼
0: 네.
1: 테니까 이게 한 3, 4인분 돼요. 그러니까
0: 아, 네.
1: 애들하고 어머니 모셔서
0: 아.
1: 같이
0: 네네.
1: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좋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네.
0: 아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1: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
0: 네네.
1: 애청해 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와
0: 네.
1: 함께 그때
0: 네.
1: 이제 우리 영접기도 결단의 기도 드렸다면
0: 네.
1: 감사의 기도. 감사의 네네. 기도 저랑 함께 드렸으면 좋겠네요.
0: 네네.
1: 저 따라서
0: 네.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1: 그 지난번에 사연 주셨을
0: 네.
1: 때요.
0: 네. 네.
1: 그때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0: 맞아요. 아멘. 네.
1: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0: 네, 네.
1: 인생 찬양인가요?
0: 네.
1: 왜 이 찬양이 인생 찬양이에요?
0: 기내마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하고.
1: 네네.
0: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오늘 현재에 더 집중을 하면서
1: 네.
0: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냥 하루의 다짐인 것 같아요.
1: 오늘 이하로도
0: 네네네.
1: 뭐뭐하게 하소서 뭐 이런
0: 네네.
1: 기도 제목과
0: 네네네.
1: 같은 찬양이잖아요.
0: 그렇죠. 연약한 저를 꼭 하나님이
1: 예.
0: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박미월님 참 힘든 가운데서도 잘 지금까지 이겨내셨고 또 앞으로도
0: 네.
1: 잘 이겨내실 것 같아요.
0: 아멘.
1: 계속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종익 목소리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박미올님의 신청 찬양, 인생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래도 결국에는 어머니도 계약하고 본인도 다시 계약하게 돼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하네요.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김정택과 오케스트라, 주를 악무하는 자,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새끼라 제가 이제 전도학교에서 전화 연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방학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상처받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잠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아픔 어려움도 참 다양한데 자 이번에 이분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꽤 좀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지금 주님께로 다시 오셔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한 분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설량이님 되시죠?
1: 네네.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PD입니다.
1: 네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잠깐 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교회 잘 다니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1: 아, 네, 잘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다행이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부천에
1: 네.
0: 온누리교회 다니신다고 제가 네네네. 소식 들었어요.
1: 네.
0: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1: 아, 교회는 옛날부터 거기 창립 멤버예요, 제가.
0: 아, 원래 다니셨다가. 근데 그때 15년 방학이셨는데, 그쵸?
1: 네, 그게 네.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제가 조금 쉬었다가,
0: 예.
1: 에휴, 또 다시 용서하고 그냥 다니던 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녀갔어요.
0: 아이고, 잘하셨네. 진짜 네네. 큰 결단 내리셨네요.
1: 네네.
0: 올해 여름에 저하고 통화되신 분이잖아요. 설량이님.
1: 거기? 응? 네, 거기 또 제가 이 극동방송은 항상 들어요. 뭐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이 시간에 매일 들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소원의 기도 그거 10시부터 12시
0: 소망의 기도 예, 소망의 기도
1: 소망의 기도 예, 예. 그거 꼭 해서 또 세 번이나 신청해가지고 또
0: 기도도
1: 또 했지요.
0: 기도도 받으셨구나.
1: 마음이 좀 울적해가지고 그거 하던 기도 또 들어주고 그러면 또 마음이 후련하고 이래서
0: 예, 예.
1: 용기 내서 그냥 다시 그렇게 했죠.
0: 저하고 7월에 이제 통화하고 그때 우리 교회 가기로 하고 그렇죠?
1: 예예 예예.
0: 그리고 바로 가셨어요?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1: 예, 바로 갔는데 제가 또 길거리에 가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0: 예.
1: 한 달 동안 기부스하고 집에서 있었어요.
0: 지금은요?
1: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낫죠.
0: 다 낫고 이제 잘 다니시고.
1: 예, 성가대도 하고 다 해요.
0: 아이고 찬양대도 하고 개척 성가대. 멤버시면은 뭐 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1: 권사님이죠. 성가대도 아이고, 오래 했어요.
0: 권사님도 오래됐고.
1: 네네.
0: 근데 보니까 그 상처받을 만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1: 예, 아니 두 예. 사람한테 또 그런 저기한 거래하고
0: 그러니까
1: 이렇게 힘들어서.
0: 교회에서 금전 문제로 참 이게 상처받기 쉽죠.
1: 예, 아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어떻게 또 친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
1: 또 하게 되고 이래서.
0: 예.
1: 예,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네요.
0: 아이고 그럼요. 예,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정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 그것도 다시 용서하고 다시 또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섬기는 예, 교회 갔다는 예. 것도 너무 잘하셨고 예.
1: 저가 또 목사님하고 또 친척이에요. 외가 쪽으로 다 좀
0: 그렇구나.
1: 그래서 또 근데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예, 그냥 예, 예. 그리 갔지요 뭐.
0: 잘하셨습니다. 그때 예. 그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1: 아니 그 선물을 그냥 20일, 25일쯤 돼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0: 좀 늦게 받으셨구나.
1: 네, 올 때는 됐는데
0: 예, 예.
1: 주소까지는 다 적어줬는데
0: 예.
1: 왜 안 오시나 하고 다시 전화했더니 그게 또 연결이 돼서 아주
0: 예.
1: 지금 받아가지고 요즘에 잘 먹고 있어요.
0: 잘 됐네요. 그때가 아마 이제 휴가 기간이고 막 이래가지고 좀 늦어진
1: 그러셨군요.
0: 것 같아요. 7월이어가지고
1: 아, 네, 네.
0: 권사님 아무튼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1: 네네.
0: 축 이제 방학 끝냈으니까 15년 방학
1: 예, 예.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예쁜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우리 감사의 기도 저랑 한번 드릴까요?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1: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

0: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멘. 우리 권사님.
0: 네, 내일부터 또 성가대 하려고요.
1: 왜 잠깐.
0: 성가대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1: 근데 다리 다쳐가지고 좀 쉬셨어요?
0: 그렇죠. 지금 두 달 쉬었는데 난리예요. 빨리 안 오라고.
1: 아, 그렇구나. 개척 멤버니까
0: 또. 사명은 또 해야지.
1: 예, 주위에 이제
0: 제가
1: 또.
0: 70인데.
1: 70이세요.
0: 한 5년만 더 하려고요. 네.
1: 아무래도 이제 개척 멤버니까 주위 이제 네네.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으시겠구나.
0: 예. 네, 많죠. 거기 뭐.
1: 성도도 많잖아요. 거기 부천 온누리교회가.
0: 성도도 많고 막 개척교회부터 다니고 저가 모태신앙이라
1: 네네네.
0: 봉사도 많이 했죠. 막 수수감로 때 처음 초창기에 싸러고서 막 거들어 돌아다니고 막 네네. 이러고서 떡 해먹고 그랬는데요.
1: 보니까 권사님 우리 이제 새끼라 이렇게 이렇게 방학했다가 다시 계약한 분들 보면은
0: 네네.
1: 이제 그 전보다 좀 더 단단해지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권사님도 더 굳건한 믿음 소유하면서 이제 천국 누리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고요. 예.
0: 네네.
1: 권사님.
0: 근데 꽃다발은 주소를 어떻게 그때 그 주소로
1: 그 주소로 보내면 되죠. 그때. 예.
0: 아, 네네 맞아요.
1: 예. 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주소도.
0: 아, 네. 아유. 예. 내가 이걸 카톡에서 한번 봤더니 그 지금 그 새끼라 하시는 분 얼굴 내가 봤더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진도 봤어요.
1: 아니 어떻게 봤대 제 얼굴을? 어디서?
0: 김은수 이렇게 그 카톡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봤는데
1: 제 카톡을요?
0: 아니요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 기독교
1: 아 유튜브 영상으로
0: 이름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봤는데
1: 유튜브로
0: 체격도 후리후리해 보이시고 얼굴도 괴로워 마시고 잘생기셨고 네네
1: 안 봐도 우리 권사님도 진짜 미인이실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네. 제가 그 유튜브로 봤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0: 네네
1: 자 우리 권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네.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인생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네. 찬양 우리 부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부를까요?
0: 그거 뭐지? 예수 나를 위하여
1: 예수 나를 위하여
0: 십자가를 지를 때
1: 왜 이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세요?
0: 아니 그게요 항상 제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지치고 마음이 아프면은 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많이 해요.
1: 그렇구나. 자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설량이 권사님 저랑 예수 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앞부분만 살짝 부르면서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예.
0: 네네.
1: 네 시작. 예.

크룩스의 목소리로 예수 나를 위하여 전해드렸습니다. 한 권사님의 인생 찬양 전해드렸어요. 찬양대도 하셔서 그런지 찬양도 잘하시네요. 예, 하나님 평생 예 이제 끝까지 계속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동 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혼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이 시간에 김순영의 목소리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불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D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오는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뮤지컬로 드리는 예배 마크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3-4411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

153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3: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3: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2: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3: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2: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3: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2: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3: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2: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3: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제자리에 놓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조차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에 두는 곳에 강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윤주연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G메이저 작품 번호 283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74년경에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당시에 모차르트가 18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짤즈부르크에 거할 때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별히 모차르트가 청소년기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한 작곡가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여서 모차르트 특유의 아주 밝고 산뜻한 느낌 그리고 오른손의 선율, 왼손의 반주가 굉장히 명확한 균형을 이루는 고전주의 소나타의 모범적인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실 텐데요. 짧은 음형이 반복되는 리듬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마치 대화하는 듯한 그리고 그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이보 보코넬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G 메이저 작품 번호 283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대표적인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에니그마 바레이션 수수께끼 변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가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고 또 특별히 사랑의 인사라는 작품의 작곡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사랑의 인사 외에도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긴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바레이션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바로 수수께끼 변주곡 에니그마 바레이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제목에 수수께끼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엘가가 바레이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마다 사람의 이름을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1번은 엘가의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그래서 CAE라는 이니셜을 숨겨놓았고요. 그리고 2번은 휴 데이비스 슈트워트 파월이라는 HDSP라는 이니셜을 숨겨놓아서 그 사람을 연상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추억을 음악화한,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곡이라는 의미로 수수께끼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테마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의 바레이션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가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또 한 사람을 추억하는 아주 따뜻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작품을 코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대표적인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애니그마 바레이션 수수께끼 변주곡의 테마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의 변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십자가를 질수 있나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나의 찬미라고 하는 성가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박신화가 주의하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께서 14장부터 당신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아시고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는 의미를 알겠어? 내가 선생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래야 돼.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17장까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부활 성천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남겨둘 제자들,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의 핵심, 기도의 요지가 뭘까요? 자, 한번 본문 앞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남겨놓은 제자들, 하나님 얘들이 앞으로 고생할 터인데 정말 저들이 사역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을 터인데 아이고 아버지 그냥 얘들 그냥 싹 그냥 좀 편하게 데려가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이 이 사역을 잘하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다 내팽겨쳐지고 그냥 돈 따라 사람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심에 내가 동참하는데 막 살 수는 없단 말이죠. 힘겨운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 아버지 얘들이 이 싸움을 잘 싸워내도록 저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이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탁 하고 늘 모든 거 툴툴 풀리고 아이고 그냥 지 하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 고생한다는 거 본다는 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막 사는 거 그건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그를 지으신 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저들도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안일해지려 그러지, 타협하려 그러지 아니하고 인생을 마주대어 싸우되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내서 저들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저들 때문에 남들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복의 근원으로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눈물 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너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웃에 도움이 안 돼요. 뭔가 세상에 뭔가 유익된 역할에 쓸모가 없어요. 그건 세상은 그런 삶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거기 머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도 버겁지만 자녀와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이거를 씨름하는 겁니다. 그냥 학업에 대한 씨름, 어떤 직업에 대한 씨름, 배우자에 대한 씨름 이런 것들만 갖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영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믿음의 씨름을 버리는 여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하시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는 이 땅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저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워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의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교회 공동체의 존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인데,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당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을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살아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믿으세요로 끝날 수 없어요. 믿음은 삽시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그거예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이거를 나타내 보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들이 믿는 바 하나님이 계시구만. 저들의 모임과 공동체의 활동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구만.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될 가장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어 안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그분이 각각 역할은 틀리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 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은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치열한 우리의 해야 될 바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 된 것만으로도 가정은 길을 찾아요. 역할을 이루어 가요. 돈 많아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잘난 것 많아요. 많이 배워서 뭐 암만 그러하더라도 부부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가정이 분쟁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자식은 길을 못 봐요. 똑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가정의 본질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본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품에 거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신성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심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되지 못한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전해야 우리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의 능력, 이걸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왔더니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져요. 왜 교회 오라 그런 거야?
이거는

제가 늘 살던 삶인데 여기 똑같구만. 나 여기 왜 오라 그런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됨을 몸부리는 치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아, 여기 뭔가 다른 게 있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떠들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할 없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구원 앞에서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중에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양보와 희생과 헌신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자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기업이 살아남고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나가 돼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적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 되는 것이, 세상도 그거 할 줄 아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이기려고. 교회는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가 상처를 주고 갈등을 벌이고 분열을 일삼게 되어지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뭐 애써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 되어지는 속에 무한한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하나됨.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사실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좋아해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소식 아닙니까? 아,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 주님 고마워요. 그거예요. 근데 감정으로나 기쁘다 좋다 머물러서는 안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담고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되심이 복음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됨을 통해서 복음은 복음이 된 능력을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됨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2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요 본문 바로 앞쪽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저 갈릴리, 저 북쪽 변방에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신데 그가 기적의 능력이 있대, 병자를 치료해 준대, 여러 좋은 소문이 지금 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런 소문, 그리고는 그것을 믿고 경험했던 자들이 뒤따라 오면서 예루살렘,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불어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야, 저 갈릴리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오신데, 야, 이 보통 분이 아니래. 어떤 분이야? 보고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보고 싶은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지니까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지자들에게 연결시켜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외국인까지 나를 보러 오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내 인기 높아졌구나? 야, 내가 영광을 얻었구나.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23절 지나 바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그 영광을 주님은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왜? 죽은 나를 살릴 그것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가라고 할 적에 순종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또 있었는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적에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났는가 봐, 이런 분이 있는가? 주님이 만져준 따스한 사랑을 느끼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거 다 누린 거예요. 주님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은 잊지 않았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주님은 언제라도 자신이 존경받고 박수받고 모두에게 우뚝 서는 그 자리에서, 아,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생명을 주려 온 것이야, 이거를 잊어버림이 없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줍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니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준 영광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영광인 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사실 맞아요. 한 생명이 커가는데 고난과 눈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쓸모 있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요. 힘든 것이 없다면 여물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없다면 우린 오판하고 우린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붙든 자들에게는 위대함이 나타나요. 거기에는 길이 보이고 거기에는 품어낼 마음그릇이 넓어지며 거기에는 용기 있게 앞장설 힘이 생겨나요. 그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붙든 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 눈물 났죠. 괴롭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마시고 싶지 않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감당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붙든 거예요. 이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위대한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뒤이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위대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의 감격과 즐거움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도 한번 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든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더하기에 더하기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됨으로 주의 순종 속의 십자가가 마침내 죄인 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졌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러니까 그 희생이 더하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야말로 더하기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보혈이에요. 그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희생과 헌신 속에 하나 됨은 나타나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나 되어지느냐? 물러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 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보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잘 설득을 시켜서 잘 내가 뭔가 애써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겠다고 여긴다면 우린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논리의 상대는 또 다른 논리로 무장케 되어져 있어요. 내 주장에 너는 그리 생각해? 나는 그리 생각해. 주장은 주장으로 결국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내 주장이 소중한 것입니까? 물러서세요. 기다려주세요. 양보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 주장이 이길 날이 때가 되면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내 방식대로 여기에서 이게 오라 이거 주장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물러서는 자는 없어요. 무력으로 죽여서라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복수를 낳을 뿐이지 해결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머리가 수그려지고 손을 내밀어 품어 안게 되어지는 하나됨은 주장이나 논리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다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이 물러설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인간 본질은 자아, 이기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을 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면은 내가 열세가 되어지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건 절대 절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물러서면 봐, 지가 틀려서 물러선 거지.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저가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었구나. 저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어느 날 그게 깨달아져요. 그럴 때는 그가 무릎을 꿇어요. 그가 어느 날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런 말이 벌어져요. 이게 십자가 승리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내 제자들이 힘겨운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들이 거기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갈망을 드리는 거예요.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아멘, 아멘. 하나 됨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 신비로움, 연합의 신비로움이 나타나. 그 신비로움 뭐예요? 사랑의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 되면 사랑의 신비가 벌어져요. 이 사랑의 신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주의가 깨지도록 만들어요. 신비의 신비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죄인이 용서받고 밖에 서 있던 자가 회개하여 들어오게 되어지고 뻣뻣한 자가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는 속에서는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은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은 내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그 고된 고난의 시간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려고

0: 기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여러 집집마다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신비, 신비, 신비. 오늘 총회 주일로 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포항 5촌교회는 절대 혼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5촌이란 마을에서 우리 교회는 우뚝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웃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의 노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포항 남노회, 포항 남노회는 101개의 교회 2만 5천여 성도로 되어져 있고 우리 위에 있는 포항노회는 130여 교회 거기도 한 2만 5천, 좀 넘어요. 그래서 한 포항에 한 200, 4, 50개 우리 교단으로는 그 교회들이 한 5만여 성도를 이루고 거기에 저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을 포함하게 되면 한 450여 교회가 한 10만여 성도로 되어져 있는 게 이 지역이에요. 우리는 포항 남노회에 속해 있는데 이 노회가 모두 전국에 69개의 전국의 노회가 있는 거예요. 이 69개의 노회에 9,500여 교회, 220만 세례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외에 이제 저희 교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교회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상대편이나 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식구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 성도들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는 조금 이 지역에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형님 같은 역할을 하면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구역을 살피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민생할 뿐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서 연약한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돕고 섬기는 역할을 벌여서 마침내 5천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우리는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저희 교단의 총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가 111번째 총회가 되어져요. 하여튼 교회가 잘 하나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함으로 이 시대를 밝혀주고 이 시대의 길이 되어주고 이 시대를 섬겨가는 그 역할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경영학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선택지를 남겨두는 능력을 옵셔널리티라고 합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B와 C로 전환해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지요. 이 관점에서 엘리사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가뭄에도 열두 결이소를 밭을 갈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자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선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돌아갈 플랜 B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경영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모하고 비전략적인 선택이지요. 성경이 모든 대비를 불신앙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플랜 B가 부르심 앞에서 순종을 유예할 핑계가 될 때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잃게 될지 알면서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내 플랜 B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첫 곡, 나의 죄를 씻기는 손재석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가이펜노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더 절박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겼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의 다른 플랜으로 가야지 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갈 곳은 더 이상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냅시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이정님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마라나타 싱어지의 영어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도 의지하다. 적당히 세상의 방법도 만들어 놓는 그런 적당한 인생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고백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냅시다. 주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메마른 삶에 찾아온 생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옛날에는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기르러 가요. 아무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 살인적인 폭염의 시간인데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뜨거운 햇빛보다 더 따갑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은 다섯 명이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람의 사랑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다섯 번이나 바뀌었지만 영혼은 사막처럼 삐쩍 메말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체념 속에서 오늘도 물덩이를 이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여인에게는 육신도 목마르고 영혼도 목마른 거예요. 오늘 물동이를 이고 가지만 내일이면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목이 말라서 이 고통스러운 우물가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 그 여자 참 불쌍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어떤 인정, 명예, 권력, 돈, 성적, 세상의 성취를 이루면 그 물을 마시면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활력 있게 하는 진짜 생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물을 길어도 내일 또 그 수치를 무릅쓰고 우물가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목마른 존재로, 그 영혼이 만족한 존재로 만드셨지 목마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필요 없다.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행복도 얻고 영생도 얻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는데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물을 기르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신이 진짜 만족을 줄 수 없는 자신이 우물을 파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내 영혼이 왜 목마른지도 모른 채 왜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지? 왜 나에게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왜 내 미래는 불안할까?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평생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명수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염려와 번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목마른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여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내가 창조한 내 자녀, 그를 살리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 찾아가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영어로 보면 have to, must.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정죄해요.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빙 돌아서 우회해 가는데 예수님은 나는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으셨고 영혼이 목마른 그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이 여인이 물 길러러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친히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지만 여전히 영혼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물을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너를 영원히 살려줄 것이다. 너희들 세상의 그 우물의 물을 구하지만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어떤 이는 쾌락을 구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만 내일이면 또 목마를 거야. 너희를 진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고 너희 목마른 인생을 날마다 만족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인간의 위로는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길에는 모든 죽어가는 걸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어떤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단숨에 그 영혼을 충만함으로 적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일으킬 수 있는 창조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성도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물로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창조주가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갈급하지 않고 결핍 앞에서도 부유하고 어떤 강한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사마리아에 갈 때는 예수님 발도 부르텄을 거예요. 그 먼 길 흙먼지 날리는 그 길 걸어가실 때 발도 부르트고 얼굴은 꾀지지하고 예, 목마르고 피곤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런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의 목마름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온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목마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목마름을 경험하여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이 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사막 아닙니까? 모래만 날리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겨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한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가리키면서 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생수가 나올 것이다. 모세가 황당하지만 믿음으로 이 반석을 지팡이로 딱 내리치는데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물이 콸콸 솟아나는데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물이 흘러나오면서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목을 적시며 그 안반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가축도 먹이고 그

무더위에 그 뜨거운 날에 그 강에 뛰어들어서 뭐 씻지도 않았겠어요. 땀도 씻고 뭐 세수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제 신약성경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 해석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돼서 물이 나왔습니까? 쪼개졌죠.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에게.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무더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들이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에 쳐서 찢겨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수 성령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콸콸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죄악을 추구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인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의 몸이 반석처럼 쪼개지고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수 샘물을 주시는데 그 샘물은 이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샘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수고와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의 성철스님은 합천해인사에 들어가서 수십 년 고행을 했어요. 소나무 그 솔잎만 먹었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새벽 3시에 깨워요. 다 깨웁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벽 3시에 그 알람 그 보내면 전화 걸면 아마 막 화내면서 쫓아오실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1년에 한 달은 낮에 금식해야 되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히잡도 여자들은 다 여기 뒤집어 쓰고 인간답게 살지 못해요. 철저한 속박과 고행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도 얻고 이상사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의 유교는 똑같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교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공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목말라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인간의 본성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 바뀌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더 잘 훔치는 걸 배워갖고 나오네.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공로는 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00%입니다. 신앙은 내가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생수, 십자가에 흘리신 성령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헛된 물을 구하며 우물을 파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며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땅에도 보내시고 한국 땅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기도는 할 줄 아니까 하나님 성공과 명예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로또처럼 단번에 이게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왜 빨리 안 응답을 주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규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이미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최고의 선물 이미 주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고할 때 공경희 집사님 끌려가서 불안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17명 왔는데 한 명 그대로 빠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안에 목마르지 않는 폭포수처럼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당당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전에는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움받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제 새로 독립한 나라 중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사실 드물다고 해요. 우리 한국이 그래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귀신의 음울한 역사, 죽고 싶고 한탄하고 절망하던 모든 과거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물동이를 들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며 권세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지독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나다. 나를 마셔라.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마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옷이 없는데 옷 사려면 1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과외 학원을 가야 되는데 태권도장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빠가 뒤에 계신데 부자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 걱정하고 있으면 이게 좀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굶기셨습니까? 여러분을 죽이셨습니까?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좀 만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갈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진짜로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남을 돕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천국, 그 영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에 어떤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이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0: 악한 나의 자아, 나의 완고함, 내 힘으로 산다는, 내가 웅덩이를 파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지 계속 모든 열방에 돌아오기를. 오늘 내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비굴한 자, 움츠린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고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 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0: 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0: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1: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0: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0: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0: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래도 소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소원들이 하나쯤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소원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이죠.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이 저녁 시간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할 때 나의 마음과 소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기뻐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네, 첫 찬양으로 나 기뻐하리 더 네임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복된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아, 또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출석 체크를 미리 막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지금 이 지역은, 이 포항 지역은 22도라고 뜨긴 하는데 체감 온도는, 또 체감 기온은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낮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관리, 또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 세 가지로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더 보내주셔도 됩니다. 막 어제는 오기환도 왔어요. 오늘 기도 완료. 네, 그래서 세 글자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오감환, 오말환, 오찬환. 아, 네, 아주 반가운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 0074번님, 피디님 출첵 인사가 참 재밌어요. 오늘은 지방 출장 나와 있어서 오감원 만요. 일정 마치고, 아, 아직 제주에 있어요. 이 지방 출장이 제주였군요. 제주도까지 가셔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히 귀국하시길, 또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그래도 제주도의 그 공기를 맡으면 일단 제주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좀 힐링이죠? 네, 일도 하지만 또 힐링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 출석체크 재밌다는 이 댓글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좋아서 읽었습니다. 네,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민만 하셨던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출석 인사, 또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에 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닮은 가을, 러빔의 목소리입니다.

아멘. 러비임의 목소리로 주님 닮은 가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은 출석 체크 인사 보내고 계시네요. 우리 2667번님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마완, 오찬완, 오가완 출첵합니다. 네, 오늘도 1위의 자리를 선점해주신 우리 2667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1372번님 오가완, 오마완, 오찬완. 강릉은 날씨가 선선하네요.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듣고 계신 분, 네, 오셨고요. 우리 3631번님, 오가완, 오마완, 오찬완. 수요예배 포항 가는 길이 방송과 함께여서 더 행복합니다. 아, 지금 다른 지역에서 포항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계신가 봐요. 3631번님 가시는 그길또 안전하게 또 주님과 함께 즐겁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찬양으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5297번님 오가만 오늘 감사 완료 하면서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감사의 출석 체크도 많이 받으니까 좋습니다. 또 0074번님께서 아 이제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또 돌아오시는 거죠, 포항으로. 비행기 타기 전아 이분 포항 분이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0074번님께서 비행기 타기 전 오찬완 예약합니다. 오늘 찬양 완료를 먼저 예약을 하셨네요. 비행기 타기 전 오찬완 예약합니다. 비행기에서 찬양을 들으시는 걸까요? 저희 집이 방송을? 네, 또 저녁에 비행기를 타시는군요.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5297번님께서 피디님은 하나님의 친구 같아요. 흐흐흐.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럼요. 하나님의 친구 언제나 되고 싶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친구 아닐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할 수 있음이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이 저녁 시간 물들이기 위해서 정말 귀한 코너도 재밌는 코너 준비되어 있죠. 우리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화사영의 수요일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석 체크 계속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놀라운
1: 찬양 속으로.
0: 네, 놀라운 찬양의 은.

찬양을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이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

0: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행복한 행복의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네. 뿜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와우. 네. 9월이에요.
1: 와. 그러니까요.
0: 벌써 이제 또 이렇게 외투를 입고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정 씨는. 네.
2: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0: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에어컨 안 틀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다.
2: 아, 네, 괜찮습니다.
0: 네, 괜찮으시죠. 아유,
1: 벌써 9월이네요. 여름이 도망가 버렸어요.
0: 여름이 도망 네. 근데 좀 가길 원하긴 했어요.
1: 가길 많이 원했는데
0: 네, 너무 빨리 너무 심해서
1: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까
0: 네네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아쉬워요. 급변하니까
1: 바로 또 이렇게 가을 타나 봐요.
0: 저희가 찬양으로 주님 닮은 가을 올려드렸는데
1: 네.
0: 주님과 함께하면 겁날 게 없다고 나왔어요.
1: 아, 당연하죠,
0: 찬양의 가사에.
1: 당연하죠. 네. 그 뭐랬죠? 주님을 닮은 가을의 온도. 와
0: 시적이죠.
1: 그냥 심장이 따스해지는.
0: 네.
1: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이런 따뜻한 가사의 찬양들 여러분들 원하시면요 신청곡 올리셔도 좋습니다.
1: 오, 네.
0: 네, 또 1372번님께서 오감만 하셨네요. 오늘 감사 완료. 와우. 반갑습니다. 또 0074번님께서 저는 서울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여러 좋은 방송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맞습니다. 전 네. 지역의 방송을 네. 들으실 와. 수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이 시간 저녁 6시는 여러분 우리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죠. 행복한 아유. 저녁 오늘도 복음화 사양에 고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고정.
0: 네, 오늘 가장 즐거운 코너 시작합니다.
1: 네.
0: 네, 찬양에 관한 퀴즈도 풀죠.
1: 그렇죠.
0: 또 라이브 찬양도 들려드리는데요.
1: 맞습니다.
0: 수요예배 가시는 길이 정말 즐겁다고.
1: 와.
0: 청취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세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그 해피한 기분을 오늘도 느끼실 거라고 해피. 믿고요.
1: 네.
0: 네,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놀라운 찬양 속으로 오늘의 주제가 궁금합니다.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자유입니다.
0: 자유입니다. 오, 네. 자유. 굉장히 좀 방대해 보이는데 이 주제
1: 그렇죠?
0: 자체가.
1: 상당히
0: 자유.
1: 크죠.
0: 네. 어떤
1: 우리가 보통 이제 주제가? 자유라고 하면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것에 매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0: 네. 약간 저희가 예상과는 반대로
1: 그렇죠?
0: 네, 자유롭게 살아가기 그렇네. 위해서 오히려 어떤 것에 매여 있어야 한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실까요?
1: 우리가 걸을 때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발이 땅에 그 마찰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도 물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자유로운가?
0: 아, 어쨌든 이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도 자유로워 보이지만
1: 그렇죠.
0: 그 안에 뭔가 통제가 되는 게 있고
1: 네.
0: 매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1: 맞습니다.
0: 말씀이신데
1: 맞습니다.
0: 사람은 언제 가장 그럼 자유로울까요?
1: 그렇죠. 사람은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0: 네, 예정자님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좀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지금 건강할 때라고 대답하시는데 건강할 때 자유롭게
1: 아,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건강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네.
1: 그렇게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함, 그 영육간의 강건함의 기준이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0: 맞습니다.
1: 우리는 비로소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1: 아, 맞습니다.
0: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에서.
1: 네, 그렇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또 네.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우리 네.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요. 열매 하나를 그냥 먹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사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대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결국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그 영원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죠.
0: 아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저희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1: 그렇죠.
0: 내가 야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죠. 그거를 막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같아요. 선생님 말씀
0: 그렇죠.
1: 읽으시면서.
2: 그런 적 있죠.
1: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죄가 따라왔고,
0: 네.
1: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를 다스려야 돼. 우리가
0: 맞습니다.
1: 통제를 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그것을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1: 아멘.
0: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십니다.
1: 네.
0: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죠. 네,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1: 네,
0: 이것은
1: 자격을
0: 내가, 네,
1: 얻었다.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1: 네,
0: 그
1: 아멘.
0: 흐르신 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1: 네.
0: 네.
1: 우리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보혈 덕분에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었고요.
0: 네.
1: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0: 아멘.
1: 네, 7240번님께서 기도할 때
0: 할렐루야.
1: 자유합니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올리셨습니다.
2: 아멘.
1: 맞습니다. 네, 또 찬양할 때도 너무나도 자유하죠, 우리
2: 맞아요.
1: 예정자매님.
2: 네.
0: 맞습니다.
1: 그러한,
2: 엄청.
1: 네,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찬양할 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아, 진짜
2: 맞아요.
1: 자유함을 느꼈다.
2: 맞아요.
1: 네.
2: 제가 그 이번에 TF 워십 찬양팀을 같이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 찬양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
1: 네.
2: 정말 이 저희 리더님께서 예배는 놀이터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0: 네.
2: 자유를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0: 아, 맞습니다.
1: 그 리더님 누구시죠?
2: 아, 여기 앞에 계시는데
0: 리더님,
2: 백승규.
0: 리더님
1: 야,
0: 안녕하십니까?
1: 리더님
0: 아,
1: 명언을 남기셨네요.
0: 리더님. 아이고,
1: 백승규
0: 네.
1: 리더님 멋지십니다. 네, 그 자유를 또 오늘 같이 찬양해서
0: 네.
1: 네, 드러내 주시려고 이 찬양 선곡하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네, 어떤 찬양일까요?
0: 네, 함께 나눌 첫 번째 찬양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입니다.
1: 네, 좀 예상했어요.
0: 네.
1: 죄 나오고 자유 나오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건
0: 그렇죠.
1: 죄에서 자유를.
0: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케
1: 아멘.
0: 되었습니다.
1: 네, 보혈 찬양 너무나도 좋은데요.
0: 네.
1: 네, 이 찬양에 퀴즈가 있죠.
0: 퀴즈가 있습니다.
1: 먼저 이 퀴즈 소개합니다.
0: 네.
1: 네, 오늘의 퀴즈 소개해 주세요.
0: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로쿠꺼 퀴즈.
1: 야,
0: 로쿠꺼, 로쿠꺼.
1: 돌아왔군요.
0: 네, 격주로 돌아옵니다.
1: 격주로, 아, 여러분 격주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저희가 찬양의 가사를 일부분을 뒤집어 부릅니다. 그래서 그 뒤집은 부분에 원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1: 네. 약간 예를 들자면 죄에서라고 하면 서의
0: 서의 죄
1: 죄라고 부르는
0: 이렇게
1: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바꿔 부를게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로쿠커 퀴즈는요, 주관식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약간 좀 주관식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금방 또 캐치하실 수 있는 부분을
0: 네.
1: 제가 바꿔서 불러드리니까요.
0: 네.
1: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귀 조금 더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면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0: 네.
1: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 맞히시면 선물도 드려요. 네, 첫 번째 찬양, 죄에서 자유를 이 찬양에 이제 로쿠꺼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0: 네.
1: 네, 두 분의 목소리로 또 반주로 함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듣고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그 부분에 맞는 단어, 맞는 가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0: 호우.

0: 야,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 네. 캐치하셨을까요?
1: 금방 지났습니다.
0: 네, 후렴에 있었고요.
2: 후렴입니다.
0: 네, 몇 글자죠?
2: 하나, 둘, 셋, 여섯 글자네요.
0: 여섯 글자입니다. 네. 저희 후렴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2: 좋습니다.
0: 네.
2: One, two, three. 주요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 네, 이렇게 보혈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너무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한 글자라도 틀리면 오답으로 처리할
1: 수 있습니다. 단호하십니다.
0: 네, 오늘은 좀 깐깐하게 네. 네, 여섯 글자 중 한 글자도 틀리시면 안 돼요.
1: 와우.
0: 네, 지금 아시는 분들 나 아는데 나 자주 부르는데 하면서 지금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지금 로꼬꺼 퀴즈 여섯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1: 그렇죠.
0: 여섯 글자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모두요?
0: 옳은 가사를 보내주세요.
1: 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민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1: 네, 오늘 퀴즈가 뭐였죠?
2: 로코코 퀴즈였습니다.
1: 로코코 퀴즈. 네. 아, 정답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네. 한번 반대로 부르셨다가 네. 원래 가사로 불러주세요.
2: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반대로 한 번은 정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 2, 3, 주.

0: 퀴즈는 바로 GFP 미드어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깝게 세 글자만 보내주신 분들도 조금 계셔가지고. 아,
1: 그러니까요.
0: 네, 오늘은 다 맞히셔야 된다고 했어요.
1: 네.
0: 주에 안 됩니다.
1: 어.
0: 주의 피.
1: 주의
0: 사실 발음상으로는 주에가 맞긴 한데요. 네. 저희 가사에 써여 네. 네, 쓰여져 있는 대로.
1: 네. 네. 주의 피.
0: 주의 피. 미드 오.
2: 네. 어, 외국인이 정확하게.
0: 네, 우리 6809번님 주의 피만 이렇게 보내셨네요.
1: 아, 아쉽습니다.
0: 뒤에도 보내시긴 했는데 어쨌든 네 주의 피 미드오가 정답이고요.
1: 네.
0: 또 8038번님 정답은 주의 피 미드오.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님.
1: 네, 어디 계시죠? 아, 8038번님 네. 정답은 주의 피 미드오. 오랜만에 출석 도장 쿵 찍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기분 좋게 듣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공개 방송 소식 들었는데 포항을 은혜로 가득 채울 대박 방송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레네요. 제작진분들과 출연진분들 모두 화이팅! 이번 공개 방송도 멋지게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0: 야,
1: 것 같아요.
0: 공개 방송을 소식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파이팅만 앉으시고 안 오시는 거 아니죠?
2: 찾아야겠다. 8038번님. 네,
1: 8038번님이 계세요.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좀 이 시간을 빌려서 말해볼까요?
2: 네.
0: 네, 공개 방송이 이번 주 토요일
2: 와우.
0: 9월 12일 날
1: 와우.
0: 포항 큰숲교회에서 네. 네, 진행됩니다.
2: 네.
0: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네, 챌린지 네.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는 시간
2: 와우.
0: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가지고요.
2: 네.
0: 또 많은 선물이 나가고 있는데
2: 와우.
0: 지금 말씀 캘리그라피를 와우. 저희가 써드리고 있어요.
2: 와, 거기에 이름도 못 들어간다고요?
0: 맞습니다. 와우. 성함도 적어드려서 무려 청현제이가
1: 와.
0: 청현제이에서 지금 적어주고 계세요. 이야. 청현제이의 말씀 캘리그라피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2: 와.
0: A4용지 사이즈로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1: 와. 대박.
0: 아, 이거 갑자기 받고 싶으신 분들
2: 저요.
0: 네, 오시면 됩니다. 네, 단문 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바이블이요?
0: 네, 바이블.
2: 네.
0: 세 글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사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와우.
0: 네, 이 시간 뭐 어린이들만 오는 거 아니냐라는
2: 그렇죠.
0: 말씀이 있는데 절대 절대 아닙니다.
2: 아닙니다.
0: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찬양을 함께하고 싶으신 모두 누구나
2: 네.
0: 오실 수 있고요.
2: 네.
0: 방송 가족이라면 또 전도하고 싶은 베스트 함께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너무 좋네요.
0: 네,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2: 네.
0: 또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2: 네.
0: 이 시간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2: 오.
0: 출연진이 여기 두 명이 있습니다.
2: 와. 누구야?
0: 그날,
2: 누구야?
0: 그날 저와 함께 진행할 승조 형제가
1: 와우.
0: 네, 바로 여기 계십니다.
2: 와우.
0: 형제님께서도 이 날 토요일 날 같이 와우. 진행을 합니다.
2: 네.
0: 네, 여러분들께서 처음 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네, 복대입니다.
2: 와,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0: 네, 승조 형제님도 함께 네, MC로 저희 같이 와. 무대에 설 예정이니까요.
2: 네.
0: 여러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2: 네.
0: 네, 샵 9030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네.
0: 신청은 샵 9030 바이블로 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5297번 님 저 아들이랑 토요일에 와. 가요. 반갑다는 인사를 딩동댕으로 해봤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에피 미드오도 마치셨어요.
2: 오,
0: 우리
2: 와우,
0: 7936번님
2: 와우.
0: 정답 맞히셨고요. 2432번님 주의 보혈 능력 있다
2: 와우.
0: 하시면서 주에피 미드오
2: 아멘.
0: 1452번님도 방송 너무 좋네요 하면서 정답 맞히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3631번님 정답이고요. 3151번님도 아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습니다. 또 못 읽은 분들 계실까? 아, 네, 우리 2667번님 아, 정답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저희가 퀴즈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
2: 네.
0: 두 번째 퀴즈 가기 전에 첫 번째 퀴즈에서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오, 뽑아봤어요.
2: 네.
0: 네. 이제 로고코 퀴즈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뒷자리 번호 1352번님 그리고 8038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2: 네.
0: 샵 9030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두 번째 찬양
2: 네.
0: 저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자유였어요.
2: 맞습니다. 자유입니다.
0: 네, 죄에서 자유를 했으니까 곧 다음에 나오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2: 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0: 네.
2: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다.
2: 네.
0: 아멘.
2: 네.
0: 어, 갑자기 뭐 찬양이 생각나네요.
2: 그렇죠.
0: 네.
2: 하나님 사랑에 매일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0: 네. 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유롭다라고
2: 맞습니다.
0: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찬양은 스포가 된 거죠.
2: 그렇죠. 그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거의.
0: 네.
2: 네.
0: 어떤 찬양이죠?
2: 네, 두 번째로
0: 자매님?
2: 나눌 찬양 제목은요.
0: 네.
1: 네.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입니다.
2: 네.
0: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 가사가 이 찬양 안에도 담겨 있죠.
0: 네.
1: 네,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이 시간에 부르면서 또 묵상하면서
0: 네.
1: 얼마나 우리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는지
0: 와우.
1: 얼마나 그 자유가 좋은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할렐루야.
1: 네, 이 시간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퀴즈는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찬양으로 은혜 받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또 우리가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고요.
1: 네.
0: 또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저희가 되돌아봤을 때
1: 맞습니다.
0: 정말 한량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이 너무 많죠.
1: 아, 맞습니다.
0: 일단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1: 아멘.
0: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늘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0: 우리 5297번님 거룩한 노래 좋아하는 건데 감사해요. 화음이 좋네요. 화음이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자매님은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좀

0: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이 찬양 가사 속에는 사실 자유라는 말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더라고요.
2: Yeah.
1: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아멘입니다.
2: 네. 매여 버렸네요.
0: 네, 매여 버렸습니다.
1: 매여 버렸습니다.
0: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매여 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제 주님의 사랑에 매여 버렸죠?
2: 네.
0: 네, 매여 있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찬양에서도 퀴즈를 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0: 네, 퀴즈 바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네, 어떤 퀴즈일까요?
2: 놀라운 찬양 속으로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좀 길어요.
0: 오.
2: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0: 아,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지금.
2: 입니다.
0: 야, 이거 제목 컨펌을 좀 받아야겠네요. 잠깐만.
2: 네,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0: 네, 네, 이
2: 제목이
0: 시간,
2: 듭니다.
0: 네, 여러분은
2: 자유롭게 여러분.
0: 복음 방송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아, 많이 기네요.
2: 네, 제목에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이유가 있어요.
2: 네, 질문을 드려요.
0: 네네.
2: 우리가 물고기가 물 속에서 가장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네. 새는 하늘에서 가장
0: 맞습니다.
2: 자유롭습니다.
0: 아, 그래서?
2: 네, 자유롭게 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0: 네네네.
2: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0: 아, 제목을 또 들을 때는 좀 당황스럽지만
2: 아, 그럼요, 그럼요.
0: 이거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2: 아, 다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 네.
0: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2: 네, 객관식으로 드리죠.
0: 네, 1번
2: 한 학기 끝나고 종강했을 때.
0: 아, 이제 개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번
2: 네, 3일 금식 후 첫 끼 먹을 때.
0: 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첫 끼
2: 아,
0: 먹을 때
2: 아주 중요합니다.
0: 가뜩하다 체합니다. 막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제가 그래본 경험이 있어서.
2: 저도요.
0: 네, 3번은
2: 네, 3번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0: 아, 자유롭죠, 자유롭죠. 네, 4번은요
2: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 때.
0: 네,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2: 네.
0: 1번, 한 학기 끝나고 종강했을 때. 2번, 3일 금식 후 첫 끼 먹을 때.
2: 와우.
0: 3번,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4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 때.
2: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2: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네.
0: 네,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오늘의 주제가 자유였습니다.
2: 네.
0: 1번 뭐라고요?
2: 한 학기 끝나고 종강했을 때.
0: 2번
2: 3일 금식 후 첫 끼 먹을 때.
0: 3번
2: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0: 4번
2: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 때.
0: 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샵 9030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주님.

0: 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자유를 주제로 저희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1: 네.
0: 퀴즈도 드렸어요.
1: 맞습니다.
0: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네, 퀴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죠. 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떨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질문 드렸습니다.
0: 네, 어떨 때? 1번.
1: 한 학기 끝나고 종강했을 때.
0: 아, 너무 자유로워. 2번.
1: 3일 금식 후 첫 끼 먹을 때.
0: 아, 자유롭지만 조심해야 돼요. 3번.
1: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0: 아, 자유롭지만 조심해야 돼요. 4번.
1: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 때.
0: 정답은 몇 번일까요?
1: 4번.
0: 아, 어떤 분께서 아,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2: 아, 어려우셨어.
0: 문제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아. 3631번님, 네, 상당했죠?
1: 그렇죠.
0: 네, 그치만 정답은 모두 다 맞으신 거네요. 아, 우리 4540번님께서 신호 기다리면서 걸어서 이제 지금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제가 샬조아랑 사들은 듣는데, 복음화서형 처음 듣는데, 아, 그 교사분이시래요.
1: 아,
0: 아쉽네요. 가능하실 때 들어오세요.
1: 환영합니다.
0: 네, 정답은 4번이라고도 맞히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6526번님 정답 맞히셨어요. 또 8151번님도 4번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또 7656번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 4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 때 나 자유를 주신 참된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중학교 2학년 나에게 너무 어머.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어떻게 중학 2학년이 듣고 있어요.
1: 이야,
0: 중학교 2학년 가장 자유로울 때죠.
1: 와, 자유롭게 토요일날 꼭 만나고 싶네요.
0: 아멘. 와. 우리 7656번님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참 누리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환영합니다. 3328번님 아, 정답 맞히셨어요. 언제나 함께하는 극동방송 응원합니다. 화이팅 모두 함께해요 보내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 4736번님께서 아주 통찰력 있게 4번이 되면 1, 2, 3번 다 되는 거 아닌가요?
1: 굉장한 통찰력으로.
0: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736번님 정답이십니다.
1: 네.
0: 1287번님도 정답. 우리 0074번님, 5021번님 4번
1: 네.
0: 정답입니다. 아, 너무나도 또 반갑습니다. 다들 정답 맞히셨고요. 또 5297번님도 정답을 아 맞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 때 정답 맞히셨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많은 정답자 가운데서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뽑았습니다.
1: 네.
0: 야, 지금 막판에 보내주신 7010번님 4번까지 정답 맞히셨는데요. 7010번님 드리겠습니다.
1: 와우.
0: 아, 7010번님 그리고

0: 1번님, 4736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세요. 와우. 아, 그리고 아까 그 중학교 2학년 친구도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자유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찾는 우리 7651번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아, 너무 멋집니다.
0: 네, 4736번님, 8151번님, 7010번님, 7656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와우. 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
2: 네.
0: 어떠셨나요?
2: 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나 영원한 사랑에는 매여있는 아주 복덩이 드립니다.
0: 아멘.
2: 네,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1: 저도 오늘 정말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함께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멘.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저녁이시길 또 청취자분들도 세상의 자유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택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 아멘.
0: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저녁 6시 수요일에 뵐 수 있는데요.
2: 네.
0: 우리 승조 형제는 이번 주 토요일에 공개 방송에 MC로 오십니다.
2: 네, 여러분 꼭 만나요.
0: 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놀라운 찬양 속으로 함께 해주신 TF 워십팀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이었습니다. 또 이 시간 찬양으로 또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형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남은 저녁도 주님과 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죠.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부요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줄수록 커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은 많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 친절한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로 베푸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는 것,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무엇이든 가지고만 있으면 쓸모가 없지만 나눌 때 소중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고 진정한 행복은 나누어 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아픔, 불안과 슬픔, 혼돈과 상처로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천국 백성 자격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흘러가는 은혜,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물의 시작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목까지 차는 물이 되어졌고 무릎까지 차올랐고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으며 마침내 사람이 헤엄쳐야 할 만큼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였던 곳이 살아나고 메마른 땅에 열매가 맺히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물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도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능력도 경험도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메마른 인생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곳에 다시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실나무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메말랐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요. 내 능력과 내 노력에는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흐를 때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면 하면 됩니다. 마음문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럴 때그 생명의 물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삶에 메말랐던 부분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부분에 새순을 내고 다시 생명을 요동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물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옆면에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적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이 필요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건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왜요? 물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흐르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No.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을 잘 모릅니다. 왜요?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배를 여전히 드려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주일날, 여전히 새벽 기도로, 여전히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생명이 흐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져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의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나에게 흐르지 않구나. 그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이 고백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 아니, 복음서처럼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자라나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3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내 삶 가운데 흐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종교생활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나에게 흐른 것은 다른 거 아시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나에게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에게 흘러들어온 이 생명을 너에게 나누어주며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해도 뾰족하게 하고 왜 상처되는 모습으로 말을 하고 왜 우리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만지지 못할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너를 배려하고 너를 생각하며 너를 존중하며 너를 인정하며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를 매만지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강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3절부터 보면 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이었고요. 조금 더 가니까 무릎이었고요. 조금 더 가니까 허리였고요.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흘러가니까 깊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깊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질 때,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여전히 발목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러면 여전히 그의 신앙은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으로 맨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맨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목까지 물이 차여도 우리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 충분히 여러분 내 뜻대로 갈 수 있어요. 허리 좀 힘들지만 허리까지 물이 차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충분히 그 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헤엄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엄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영을 할 줄은 아는데 물에 제 몸이 뜨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발이 물에 닿

낫지 않으면 공포를 느껴요. 두 다리가 경직되어 버립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잘못하다가 그 물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물에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물에 힘이 가니까 물에서 가라앉는 거예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물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아니면 바다에 물결이, 물살이, 물빛이 좋은 곳에 카페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그 물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즐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물에 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못 빼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물에 맡기지를 못한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이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물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잘해요. 물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 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돼도 안 나옵니다. 왜? 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물을 즐겨요. 왜요? 물에 자기 몸을 맡겨서 물에 뜰수 있는, 그래서 물을 즐기며 수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의지로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같이 그냥 이렇게 말씀은 좋은데, 은혜는 되는데, 깨달았는데,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물에서 마음껏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 힘 빼면요, 그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여전히 물속에 있으면서도 발이 닿지 않으면 저같이 경직되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 안에 자기를 못 맡기고 물을 즐기지 못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못 맡기고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오름으로,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너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맡기셔야 돼요. 그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세 번째, 생명의 강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깊어졌다는 것만 아닙니다. 물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흘렀습니다.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 이름 그대로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물이 들어오지만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곳이 살아납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죽어있는 사회조차도 살리는 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예전의 살인마 김대두도 복음이 들어갈 때 오히려 그가 사람에게 전도하며 마지막 사형자리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인육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마지막 형장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명의 물은 죽은 사회조차도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만나는 사람을 주셨을까?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임에 속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신앙은 점점점 말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위로, 복, 은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도 살고 그 물을 받는 너도 살아난 낙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에게 물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를 너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자리에 오면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서로가 나에게 임한 이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을 서로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들어온 것을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잖아요. 너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면 돼요. 내가 존중받기 원하잖아요. 너도 존중받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흘려보내면 돼요. 내가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너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꼭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8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생명물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요. 9절에 보면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거기서 끝난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은혜를 너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너를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청동원 전도 주일이 어떤 주일일까요? 바로 이런 주일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서 너도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주신 것 받아서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등 뜨시면 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은혜를 너에게 흘려보내서 너도 행복하고 너도 배부르고 너도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달라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는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이런 교회예요. 대단하게 웅장한 교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이 가득 찬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 역사로 가득 차서 이곳에 들어오면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옹달샘과 웅덩이의 차이를 아시죠? 옹달샘은 계속적으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늘 맑고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달라요. 들어온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탁해지고 그 물이 결국은 썩어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웅덩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옹달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통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지의 일은 딱 하나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너에게로 흘려보내라. 여러분, 받은 은혜는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우리는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도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리셨다면 그 은혜로 다른 가정도 살리는 나의 삶이 꼭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용서의 한마디입니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한마디입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곁에서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랑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물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이에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너를 통해서 어디로 흘려가고 흘려가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회처럼 딱 닫아놓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아도 마음은 나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나에게서 부패되어 버립니다. 상해져요. 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나에게 가득한 그 생명의 강이 썩어진다면 그 썩은 물을 누가 마십니까? 내가 마셔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리고 너를 살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흘려보내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교회가 없고요. 시끄럽고요. 사랑이 없어지고요. 이기적이 되어지고요. 냉철하게 되어지고요. 판단만 정죄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의 순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작은 것 괜찮습니다. 한 방울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나 하나 있고 없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는 여러분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에 나오지 않는 거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게 믿음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와 생명의 물을 나도 풍성히 누리고 또 흘려보냄을 통해서 나도 살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누린 삶이 되어졌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너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구절

0: 여러분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요.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되어지고, 고기가 풍성하고 살아나며 생명으로 요동치는 내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웅덩이로 생명 없는 삶으로, 바짝 마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그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 방향성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8845번님께서 즐거운 저녁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사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도를 대표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1390번님께서는요, 슬로바키아로 한 달간 출장 간 남편이 건강히 조심히 잘 있다가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90번님 남편, 정말 멀리 출장 가셨는데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흘러나오는 모든 찬양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박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이어서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귀 기울여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0: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르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로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본당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요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바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동행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성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냐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좀 기준이 있어요.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의 있게 하는 사람요. 참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참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좀큰 교회에 전도사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죠. 27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에 나이가 많은, 지금 생각하면은요, 뭐 은퇴하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60대나 뭐 50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그런 장로님이 교인들에게도 다 반말이에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 뭐 반말을 하는 거, 저는 그런 것도 싫어하지만, 뭐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다 반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딱 부임을 했는데,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은, 네가 이번에 온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60이 넘은,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되었을 때도, 70이 다 되는 그때에도 교회의 20대, 30대 전도사님들에게도 존댓말을 했거든요. 저는 또 이제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고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참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그게. 그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좀 투박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 동기 목사가 교회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한테도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하길래 제가 한번 주의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가 계급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좀 예의 있게 할수 있는, 어떤 분들은 욕도 너무 교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평소에 욕을 하기 때문에 급할 때 욕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이 나의 인품과 성품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사랑의 계절은 들어졌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례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무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교회 안에 무례함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편내편 나누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너무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관계는요, 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 친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미워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10년, 20년씩 가면 안 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교회에서 5년, 6년씩 감정의 골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감정이 상해서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죠. 근데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빨리 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모양이다. 거리는 둘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좋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이좋다라는 말은요, 거리가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당한 거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10cm 간격을 둬도 잘 지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1m를 둬야지 잘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요,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비집고 들어오고요. 우리의 교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로마서 16장 19절 들으셨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미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곧 사라집니다. 딱 어떤 것을 봤을 때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생기지만 그 상황이 지나면은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요. 밤에 자려고 누워서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 결국은 그러한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참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를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살아간다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늘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 싶으면은 그게 싫고, 조금 저 사람이 인정받는다 싶으면은 그게 싫거든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말씀 안에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를 하신다면,

있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네, 아이자야 앨범 가운데서 예수 사랑하심은 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요, 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눈을 맞출 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눈을 맞출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요즘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잖아요. 거기에 성경 앱을 하나 까십시오. 그러면 매일 읽어야 될 성경, 오늘의 말씀 다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5분을 말씀에 투자하지 못하고 늘뭐 재밌는 것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 앨범 가운데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무엘상 이제 지난 시간 13장 앞부분 나누었는데요. 13장 오늘 13절 14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13장의 시작이 그겁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이제 안 들어 하시는 그런 경우인 거죠. 이게 13절 14절만 보더라도 그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왕위 즉위 직후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데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와 같은 진단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들 그 불순종한다고로 이렇게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곧 그의 역사의 무대에 그 사울을 이제 내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사무엘 자신도 지금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사람이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군세로 블레셋과 일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울은 나름대로 뭐 하고 싶었지만 그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세요. 절대 복을 주지 아니하시죠. 그와 같은 일들이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제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뭐 그리고 또 칼과 이런 걸 만들 만한 쇠 같은 것들도 다 빼앗기는 거죠. 약간의 농기구만 소지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의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죠. 22절로 23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군인들은 삽이나 도끼나 괭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삼고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 맞서 갖춘 무기가 고작 이 정도였으니까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을 마치고 14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이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용한 전술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장군이었던 알렌바이가 터키를 공격하고 또 공략하고 승리를 거두기 전날 밤이 사무엘상 14장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장군인 이 알렌바이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뭐 이제 이 14장에 있는 전술을 사용해 가지고 그가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장을 보면 요나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무기가 거의 없던 요나단의 군대로서는 이것이 바로 유리한 작전이 되는 것이죠. 이와 대단히 유사한 전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임진왜란 시그 이순신 장군, 뭐 이순신 제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한산 대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도묵 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산 대첩에서 왜군을 좁은 물살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거칠고 소용돌이가 있는 을들목으로 유인을 한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다음에 이 거북선과 이런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배들이 쳐서 이기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도 우리나라의 그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과 앞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어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울의 사울은 이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서는 안 되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시대 때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전쟁 때그 법궤를 전쟁으로 가져가서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고 생각했던 그 법궤가
사실은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 미신적인 것이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역사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뭐또 이제 원체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니까 뭐 그대로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게끔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윈을 지나니라 그랬습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사울의 행동에 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블레셋 군대를 섬멸하기까지 백성들이 그 음식을 선포한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이것을 보면 좀 흥미로워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본색을 보고 있는 길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둔 자는 요나단인데 그에 대한 공을 아버지 사울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적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아버지 사울이 가로채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참 여러분 요 내용도 우리가 참 귀하게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사울이 그 음식을 선포한 것은 어리석은 명령이었다. 자기 아버지지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을 이제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워 이겼어요. 그동안 전쟁이 시달린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사무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35절로 가보실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이때까지 자기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근데 그 희생 그 제단 쌓은 것이 어떠한 제단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36절 37절을 보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리가 없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돌리려 하지도 않는 거죠. 사울은 백성 가운데 그가 선언한 금식의 명령을 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군대는 이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의 승리가 요나단의 공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지 아니하신 것은 이 백성 중에 분명히 내게 불순종하고 금식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꿀맛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때 사울이 매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울이 왕이라는 입장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서 있습니다. 자, 다음은 40절입니다. 40절을 같이 보죠.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백성들은 사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41절로 가보세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결과 누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겁니까? 요나단이 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를 이렇게 뽑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뽑히게 돼요. 42절로 43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지금 아주 그 착한 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네요. 요나단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으므로 아버지 사울왕이 명한 명령을 지금 범하였다 하는 거죠.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미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주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아니 나중에 자기와 아들이 남게 되고 둘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 아들이 뽑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아비가 진짜 애비냔 말이에요. 44절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로 45절을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 주시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게 됩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그에게 방해가 된다면 실제 그를 죽였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요나단을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질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는 모든 영예를 가진 그렇게 모든 영예를 자기 한 몸에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엄포와 허튼 위협에도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됨됨이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비극과 결과를 가져다 줄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았던들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좀 몰락하였을 거라고요. 사울은 지금 그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뿐
그는 영락없는

0: 사단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인도하시지 않으셨고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온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사울이 실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악령이나 이단, 사단 숭배와 점성술이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울과 같은 인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때 이때 제발 우리나라 교계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엎으시는지 우리가 성경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47절로 52절까지의 말씀, 14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람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이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사무엘상 15장으로 모셔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기록된 것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먹었는데요. 사울의 아들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요나단, 2번 말기수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청취 소감과 함께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우레와 비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희신 박사님, 암 전문의로 유명한데요. 김 박사님은 최고의 건강 비결은 감사신앙이고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장로님이신데요. 김 장로님은 특히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아서 찬양대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200배이고 찬양 직후엔 500배나 면역세포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감사신앙으로 치유돼서 장수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간증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일상, 가족에 감사하고요.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신앙의 핵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그 고백 앞에 서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C 와이넌스의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큰일이 날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첫 곡의 제목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뭐 내가 다 내어드린다라는 I surrender all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는 길이 아닐까. 내가 붙들고 끙끙대던 것을 그분 손에 다 맡기는 것이니까 무엇보다 나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분께 맡기는 것이 그게 큰 손해일까 싶습니다. 오늘 밤 혼자 붙들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 뭐 저도 뭔가 붙들고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앞에 I surrender all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빨간 야악의 Just One, 김도연의 믿음의 모험, 그리고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테이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과 Torrent Wells가 함께한 Never Lost, 그리고 Brooke Ligertwood와 Brandon Lake가 함께한 Honey in the Lock, 그리고 Better Music과 Josh Baldwin이 함께한 Stand in Your Lov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 쓰시는 분께서 늦은 시간 성경 쓰기 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은혜의 찬송 너무 좋아요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568번님,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하여 집도 제대로 못 찾아오고 전철을 잘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 썩이고 있네요.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걱정되죠. 밤늦게 11시 넘었는데 집도 못 찾아오고 계시면. 예, 이미 이제 집에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술도 끊고 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남편분이 되시도록,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는 가장이 되도록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야구선수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드린 예배로 주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하루에 한 시간만 변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요. 하루에 15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나에게 했듯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머지 15분은 선행을 실천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이 수칙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24살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청년은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커다란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힘들다면 30분, 그것도 좀 힘이 든다면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 위해 결단을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심삼종 교수님의 아름다운 색소폰 찬송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현석주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빌리 선데이 이분은 야구 선수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변화된 삶을 산 것으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그 사파를 봤는데 그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운동선수여서 어떤 루틴이 생기면 이것을 매일매일 습관화하는 것이 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루틴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하루에 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선행을 실천했던 빌리 선데이를 본받아 우리도 하루에 30분, 1시간, 1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리 선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333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3분이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3분 동안 기도하고 3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뭐 물론 제가 세 분에게 전도하면 참 좋겠지만 하루에 3명 전도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제가 꼭 전도를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기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것은 정말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이즈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날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분 아니면 하루에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떼어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고요. 나지막히 찬양을 올려줘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남들보다 앞서는 성공이나 부유함, 만사의 형통함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눈앞의 화려한 소돔을 택한 롯과 달리 들판의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은 물질이나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것이죠. 날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하늘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명식의 승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켈리 윌라드의 주의 신을 내가 떠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호연의 믿음 따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레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성경책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뒤에 그 뒤가 나중이 없다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하면서 이 세상의 힘듦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곁에 가기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삶의 희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 천국의 삶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에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두렵지는 않겠죠? 그립던 또 그리워하던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아마 벅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다는 게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도 있어요. 정든 가족들, 친구들을 떠나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일 텐데,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에서의 삶은 이런 고통도 아픔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주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이 시간에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그 은혜를 나눠주시던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게또 슬프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그 꿈을 같이 꾸기를, 여러분도 더 노력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기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간추린 소식과 또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이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홀리.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웅이입니다.
4: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NGO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원현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청년들의 솔직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망이 느껴지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북은 그동안 여러 가지 통일의 모습을 논의도 했고 각자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하나 된 모습을 주장하는 연방제도 있었고

0: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통일 구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용어들보다 적화통일, 평화통일 같이 무력에 의한 통일 또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남북한 사이에 벌어져 버린 경제적인 격차를 바탕으로 한 흡수통일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통일의 모습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또 북한의 동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돼야겠죠.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2039 청년분들 가운데 무려 세 분이 북조선 출신이십니다. 예, 북한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북에서도 이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2: 너무 어릴 적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1: 북한이 네. 주도해서 네네. 하는 통일?
2: 맞죠?
3: 네. 맞나요? 저 역시도 이제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쟁으로 인한 통일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어디까지나 북한 체제가 이제 남한 체제를 흡수하는 결론적으로 보면 흡수 통일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네, 사회주의 맞습니다. 체제로 네. 통일이 되는 모습을 그렸군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조금 달라요.
2: 아, 그래요?
1: 네. 우리 남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북한은 적화 통일, 무력으로 이제 전쟁을 또 일으켜서 분명히 통일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4: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1: 또 북한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4: 네, 그랬었는데 그 평화통일을 북한에서도 원하고 있었다고 하니
1: 그게 조금 새롭네요.
2: 그 평화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평화와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적화통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군을 내쫓고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미군이 나가야 되잖아요.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1: 전쟁을 해야 돼.
2: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의 적화통일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1: 남한에 미군이 없으면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예.
5: 그 우리 학교들에 가면 네. 학교 그 벽에도 미제 승량이들을 몰아내자 그 포스터가 걸려 있잖아요.
3: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1: 네. 북에서도 어쨌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북한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 통일을 원했을 거고 우리 옥수님 어때요? 우리 남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된 통일을 네. 원하고 있다고 좀 배웠을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흡수 통일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에서 탈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간 통일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흡수 통일을 놓고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의 체제가 우위가 돼서 맞죠. 다른 체제를 버리게 하고 네. 경제나 사회나 영토나 국민들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흡수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네.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2: 저는 조금 그러면 이 정부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 통일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좀 완전히 북한을 한국에 뭔가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맥락 흡수 통일 되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흡수 통일이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뭐지? 이 정부는 뭐지라는 그 의구심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2: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
3: 저의 네.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흡수 통일에 대한 그 경계를 어디까지나 가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3: 이제 말씀했다시피 흡수 통일이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의 뭐 행정이나 뭐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흡수 통일이라고 본다면은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다 흡수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1: 그렇죠.
3: 하기 때문에 네. 흡수 통일을 완전히 정부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0: 통일을 할 거야라고 어쨌든 자극하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대화 단절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
2: 근데 이게 흡수 통일이라는 워딩에서 우리가 누구를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흡수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과는. 왜냐면 북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 그렇죠.
2: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아,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은 내면에는 전쟁이라도 나서 한국이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누가 지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라고 말을 바꾸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은 흡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우리는 흡수가 불가능한
1: 그렇죠.
2: 제로섬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관계자들은 몰아내거나 몰락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협력과 흡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는 그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정권을 대상으로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버리는 의미의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양면의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1: 그런
2: 것
1: 면도 볼
2: 같습니다.
1: 수 있네. 그러니까 북에서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많은 북한 주민분들이 좀 실망을 했을까요?
2: 그렇죠.
3: 아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흡수 통일 얘기를 할 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현 정부가 찬성한다라는 약간
1: 그런 의미.
3: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과 어떤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정부가 원하는 게 과연 통일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흡수 통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 주민만을 생각을 했을 때 보면 흡수 통일이 되게 맞는 통일이거든요. 근데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고 이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3: 참
1: 대화의 자리로 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이렇게
3: 있고
1: 해도
3: 뭐 일시적으로 뭔가 대화의 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북한 정권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1: 그
3: 하거든요.
1: 체제를
3: 그래서 그 대화가 뭐 일시적으로 진행이 될지 몰라도 더 이상의 전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 근데
3: 다른
2: 이게
3: 분들은
2: 북한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의 자리에 나오려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2: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해서 얻을 게 없어요.
1: 지금은
2: 미국과 대화를 하면 얻을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통미봉남 정책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수단으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할 가치를 느낀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에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이전 회차에서 적대적 두 국가 단절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뭐 얘기를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재개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이 정부는 흡수 통일을 포기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나중에 통일이 된그 시점이 되면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어떤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정부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일하자! 이게 맞을지 아니면 이전에 정부들에서 외쳤던 뭐 연방제라든지 뭐 3단계 통일 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4: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런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그 부분에 가장 최적화된 게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떤 정치 체제로 빨리 통일을 하나로 다 통합하기보다는 준비 단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0: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일이 약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체제도 엄청 다르고

0: 또 경제적인 생활 수준도 많이 다를 텐데, 그래서 통일에 앞서 좀 교류가 조금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영토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통일 방안이 논의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회적인 갈등을 좀 피하고
0: 네.
1: 서로가 통일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철수님은 어떠세요?
2: 이게 저는 사실 매번 이런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1: 네.
2: 때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늘 많은 분들이 통일을 논할 때이 북한 주민들과의 통일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어떤 체제
1: 그렇죠.
2: 간의 통일에
1: 맞죠.
2: 대해서 많이 좀 논의가 있는 것
1: 맞아요.
2: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할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사실 2,500만 주민이 사는 곳이 북한이고
0: 네.
2: 김정은이 거기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합하여지고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은 어떤 체제 간의 어떤 합의나 점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다면 그때가 통일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사실 탈북민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2: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1: 그렇죠.
2: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청취자분들 같이 민간에서
1: 그럼요.
2: 좀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 주민들과의 어떤 약간 제3자를 통한 교류라도 그런
1: 네.
2: 교류가 조금씩 있다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의 모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1: 아마 이
2: 그렇게
1: 이야기가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탈북민분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도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서 그런데 준비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3: 교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1: 네.
3: 한국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남북 주민 간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남한과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1: 그렇죠.
3: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는 게뭐 대북 방송이나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수위가 너무 세다 하면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라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살수 있는 곳이 북한이면 통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1: 무너져야
3: 무너져야
1: 되고.
3: 되고, 예. 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1: 그렇죠.
3: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또 다시 돌아와서 교류가 되는 것
1: 맞아요.
3: 같아요.
1: 네.
2: 사실 북한
4: 모든
2: 주민,
4: 시작은 교라.
2: 예. 네, 그 교류가 우리가 보내는 방송을 북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3: 지금 이것도 또 교류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이 보이부 사람이 보안원이 이 어떤 애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1: 오.
2: 그래서 걔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한국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이 사람도 한국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서로 약간 눈이 맞아가지고, 큰일 났다.
1: 그네 말투.
3: 너도 봤구나.
2: 그 너도 나도 사실은 다 이미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도
4: 보지
2: 한국
4: 않았나?
2: 굉장히 강의셨잖아요.
1: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떨까? 또 용어에 우리가 그 집착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한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과의 교류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이런 대북 방송뿐만 아니라 또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와도 함께 노력을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물꼬부터 텄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2030 남북의 청년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웅이었습니다.
0: 옥순이었습니다.
2: 철수였습니다.
3: 편이었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6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양측의 오판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업체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명목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

금액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제품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기술력보다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참다랑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히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약 10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전력 공급이 두세 시간에 그치는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회령시가 철도 노반 정비에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동원하면서 1인당 약 1.5톤의 새 자갈까지 마련하도록 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짧고 강렬한 리듬이 숏폼 콘텐츠와 잘 맞는 브라질 펑크가 K-POP에 잇따라 접목되면서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해상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6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3달러 10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오만만과 하르그섬 일대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 군사 타격을 병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 군부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며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를 겨냥해 미국에서 항공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에서 봄바디어 판매는 더 이상 없다며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에서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다만 봄바디어 항공기 대부분이 미국 업체가 생산한 엔진을 사용하고 봄바디어 역시 미국에서 약 3,500명을 고용하고 2,800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실제 판매 금지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관세 맞불을 넘어 상대국 대표 기업과 산업의 시장 접근을 직접 제한하는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민간 소비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과 음식, 숙박 등 소비가 늘면서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2분기 명목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해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화학제품과 선박, 도소매 등으로 실적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총 저축률도 45.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고 명목 국민 총소득 증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제품 개발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문적인 코딩 능력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자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웠지만 AI가 이런 장벽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한 창업자는 GPT-5.6을 활용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고객 50명에게 1인당 매월 약 6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 개발자를 고용했다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올트먼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 규모가 작아 과거에는 사업성이 없었던 아이디어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객을 깊이 이해한다면 코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규 사업체 설립 신청도 300만 건을 넘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수온과 해양 환경이 달라지면서 대표 어종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4년에는 914톤까지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759톤으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39톤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혀 이미 어획 쿼터를 채웠습니다. 어민들이 어종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양식 품종을 바꾸거나 어장 변동에 맞춰 면허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줄어드는 오징어 어획에 대응해 어선을 지원하는 한편 늘어나는 참치 어획량에 맞춰 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냉동 창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8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0억 8,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전기가 두세 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아 식량 보관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비상발전기 연료와 필수의약품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으며 양국은 현재 연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나 의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쿠바 정부는 다음 달 28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대쿠바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오랜 반감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성시 주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외부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판문점에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미국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도 최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강경한 대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와 당국의 공식 입장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철도 노반을 정비하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

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면서 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회령시 인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동자들에게 철도 침목 사이에 깔린 기존 자갈을 모두 걷어내 이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까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한 명당 약 1.5톤에 해당하는 1세제곱미터의 새 자갈을 직접 마련하도록 과제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장과 기업소별로 작업 구간이 배정됐고 정비 결과가 해당 단위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작업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수레와 도구도 각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일부 노동자들은 돈을 내고 동원해서 빠지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철도 정비와 자갈 마련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빠르고 강렬한 리듬이 특징인 브라질 펑크 장르가 최근 케이팝에 잇따라 접목되며 새로운 음악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펑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와 댄스 파티 문화에서 발전한 전자음악으로 빠른 박자와 타악기 중심의 반복적인 리듬이 특징인데요. 최근 에이티즈는 브라질 펑크를 기반으로 한 신곡 배드를 선보였고, 엔하이픈도 같은 장르를 활용한 블러디 파라다이스가 담긴 앨범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캐츠아이 역시 브라질리언 포크를 활용한 곡으로 빌보드 핫백 31위에 진입하는 등 국내외 케이팝 가수들의 활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후렴과 강렬한 안무가 몇초 안에 시선을 끌수 있어 숏폼 콘텐츠와 궁합이 좋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틱톡에서도 브라질 펑크와 관련한 게시물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숏폼을 통한 음악 소비 확대가 케이팝의 장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과 북한 모두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6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하루 동안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세종 14도, 파주와 춘천 1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대전 26도, 춘천과 세종 25도로 오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광주 18도, 남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목포와 남원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경상도에서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이 밖의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0도, 울산 19도, 대구 1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대구 26도, 울산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자강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와 개성 13도, 강계 7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6도, 안주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장진과 풍산, 고성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 14도, 장진 5도, 풍산 0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1도, 장진과 풍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5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1.5에서 3.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조금 낮아져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았던 영국의 문화원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골라달라고 조사했다고 해요. 그 1위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열정, 패션이었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라고 나왔죠. 그 밖에는 사랑과 영원, 환상과 목적, 자유와 같은 단어가 꼽혔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추상명사였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땅, 자동차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멋진 집보다 멋진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좋은 침대와 좋은 가구보다 달콤한 잠을, 맛있는 음식보다 활기찬 식욕을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영원한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에 이은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의 앨범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까닭

생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바라보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렉, 미셱, 아벳느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 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일 때에 그리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두 곡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테너 조철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함경도 운성에서 온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이 찬송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저는 한복도 어지성군에서 온 박명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서부터 꼭 발꽃까지 병으로 앓던 저를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쳐 병석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리톤의 석상근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또 새기며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 전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선곡을 나누어준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곳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더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과 북,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R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목요일의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이 도입되는 왕정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되고 또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시대,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하는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때까지의 여러 열왕들의 치적과 또 그들이 통치한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서의 시작은 꽤나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주의 나라는 대내외적으로 풍성하고 안정하여서 평안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끝은 시작과 다르게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는 과연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꽤나 궁금합니다. 누구는 이미 지나온 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하면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저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이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 하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망하고 없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열왕기서의 말씀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전쟁의 한가운데 백성들이 서야 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고통스럽고 모욕을 겪는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결국엔 승리하여서 나라

나라가 잘 지켜지면 되겠지만 그러나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라는 망하고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으로 끌려가는 이 흉물스러운 역사에 어떤 의미를 두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현실의 실제적인 역사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이 첫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다루어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은 때입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수행하거나 드러내지 못할 그때쯤에 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변 나라들로 보면 왕위 계승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왕의 장자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장자가 없다면 그 계승 서열은 둘째, 셋째, 넷째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또 둘째 아들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아들로 소개된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서라고 본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면 선지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아도니아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연로한 가운데 있지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어떠한 일도 그리고 의사도 표현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인 가운데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다를 끌어들인 것은 군사력과 종교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조합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힘과 동기로 삼는 구조의 밑바닥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늘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도니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일을 모의할 때에 이 일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과 바세바입니다. 나단과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숙청되어야 할 존재,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도 나단

아단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는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이후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편들 사람들 모아놓고 스스로 모의하고 잔치를 벌릴 뿐이지 왕이 정식으로 되는 대관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단은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왕이 전에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 이야기한 것은 왕을 이어서 누가 왕 위에 앉을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바세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나단과 바세바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짜내어서 계략을 꾸민 것이다,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단과 바세바의 모략 덕분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읽은 독자들의 질문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나단과 바세바가 꾸민 계략과 음모 때문에 왕이 되었는가? 그러면 솔로몬은 그 계략과 음모의 수혜자가 아닌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나단과 바세바 덕분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것은 이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하고 있는 말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대로 솔로몬은 누가 왕으로 세운 것인가? 계략과 음모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어쨌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한 다윗, 그래도 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인가? 아주 큰 틀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통치 때에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과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역과 반란은 꽤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상황으로만 보자면 거의 성공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과 반란이 저지되고 실패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울 마음이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갈 것을 원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은 왕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단과 바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다윗과 말하는 그 자리에도 솔로몬은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정하여 왕의 나귀에 태우고 보낼 때 그때 솔로몬이 처음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어떤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쟁 구도의 자리, 갈등의 자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힌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잉태한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잉태하여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실 때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집요하게 계획하고 또 자기를 위해 강력하게 준비하는 음모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집요한 계획과 그 음모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을 의지를 가지고 다 이루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늘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를 불안하게 여긴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 주술사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런 일로 그 당시에 꽤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승리를 위하여서 상대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기도, 저주문이 상당히 많이 흥행하는 때였습니다. 발람은 이 같은 일에 능력이 있어서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발람이 복을 비는 나라는 승리하게 되고 발람이 저주하는 나라는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못 간다라고 사양을 했고 이후에 발락이 더 많은 재물과 지위를 주겠다 이야기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시면서 대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발람이 오므로 인하여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일곱 개의 제단을 쌓아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그 말씀을 토해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저주가 아닌 복이 빌어지자 이 발락이 놀라서 이제는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장소를 바꿔가며 부탁을 하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재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람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줄 알고 더 이상 점술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기 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서 복이 빌어지든지 저주가 빌어지든지 전혀 모르지만 그 저주가 빌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록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나단과 바세바는 솔로몬을 인위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계승을 두고 일어난 권력 암투나 정치적 대결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 동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고 앞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거나 준비했던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해 준비 없이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만나는 혹독한 어려운 시련과 같은 일들은 우리에겐 참으로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역사들을 다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감당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주께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는 생애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본들 이 결과가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정하시고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길로 가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내가 정욕과 탐심과 거짓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가는 길을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

0: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언에 있는 멋진 말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과 그 정황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하여 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하신 선하신 일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대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내려지는 그 자리를 가장 큰 주의 복이 내려지는 현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같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내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내가 담대히 내 삶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붙들게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일을 내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 내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들 마음껏 찾아내세요. 마음껏 찾아내시고 찾아내서 하나하나 주의 뜻을 살피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곳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과 절망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 비록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견뎌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내디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 생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내가 보아야 하고 그리고 본 내가 증언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고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간증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임을 알아 자랑스럽게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0도, 목포 19도, 광주와 여수가 18도, 서울과 대구가 16도, 강릉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개성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 10도, 강계가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28도, 여수와 목포가 27도, 서울과 대구, 부산, 개성이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포항, 대전이 25도, 함흥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강릉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의 높이는 0.5m에서 1m까지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아직 늦더위가 좀 계속되지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나를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그것을 알고 오 주님, 주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으십니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요 고백이 되길 원하며 예배로 주님께 마음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 2026년 9월 1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시편 119편 137절부터 이제 두 단락을 우리가 봅니다. 알파벳의 18번째인 이제 차대라고 하는 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이제 145절부터는 이 코프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이제 나오죠. 19번째. 이 코프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라는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는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카라, 우리 145절에 있는 이제 19번째 연에 많이 등장하고, 오늘 137절부터 144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알파벳은 주로 이제 차대, 차대라는 알파벳으로 앞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차대라고 하는 이 알파벳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짜딕,

자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디크. 자디크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이런 뜻이죠.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자디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7절에 이 자디크로부터 시작을 하죠. 아, 그래서 원래 이 그 히브리 시에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됩니다.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자, 여기 자디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럽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판단이 옳다라는 말은, 아, 이제 평탄하다. 아, 굽은 것이 없다. 아, 이런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 아, 여기 이제 여호와여 주는 의롭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36절에 악인들이 날뛰는 현실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이렇게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악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안 지키나 보다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이 사회와 또 이들의 삶이 그냥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서야 하는 현실이 짓밟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그냥 이 악인들이 그냥 무시하는 현실대로 따라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137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악인들의 행동, 악인들의 삶, 악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휘둘린다고 그러잖아요. 휘둘린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또 있고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참 약해서 잘 휘둘립니다만 그 가운데 이 고백,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이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올바르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현실이 불이하고 고난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에 휘둘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신뢰하면 환경을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곧게 서게 되는 것이죠. 휘둘린다라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휘둘리려면 말씀에 휘둘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곧게 서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악인들이 말씀을 훼손하고 짓밟고 있는,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현실 가운데 선언하는 아주 아주 결연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138절에서 이어지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토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의 지은이의 이 성품과 문체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139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내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현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죠. 자, 그런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열정이라는 말이 차대로 시작하는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삼켰다라는 말이 차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차마트, 삼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차대는 의롭다라는 말도 있고 삼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삼켰다라는 건 뭘로부터 뭐가 삼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삼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열정 키나는 그 다음 나오는 코프의 앞에 첫 글자이네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이때에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나를 불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자, 순수했다. 이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상태인데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불완전함을 보죠. 그 불완전함이 있으면 순수하게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의 목표와 이 헛된 세상 가운데 뭔가 이걸 자꾸 간다고 해도 이게 정말 순수한 거면 내 평생을 목숨을 바쳐 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이 헤벨, 헛된 세상 가운데 불순물들이 있는 목표,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쫙 붙을 줄 알고 딱 잡았는데 나는 좋다고 붙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꽉 붙잡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내가 끝까지 못하겠다 하고 턱 턱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거는 1년 이렇게 되죠.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고 살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40절에 심히 순수하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이 불순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악한 의도가 없고 악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순수할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화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죄성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내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악들이 제거되고 주님을 향해 다 나아가게 되죠.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들, 말씀으로 내 찌꺼기들을 탁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결단하고 제거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한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아하, 이 고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죠. 여러분, 사람이 멸시당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팽개치고 싶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꾸미고 왔는데 멸시예요. 아이고, 뭐 그것도 뭐 차려입은 거라고 왔냐? 그러면 열심히 입고 왔다가 막 기분이 확 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안 입고 간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거고 내 눈에는 이게 좋은데 그러면 난 그냥 굽히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미천해서 내가 연약해서 멸시

당해서 막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를 잊지 않느냐? 주의 법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나이다. 야, 그 예수 믿는다고 그 밥 먹여주냐? 너 그게 뭐 믿음을 그렇게 붙드냐? 포기해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너 지금 꼴을 봐라. 네 이게 뭐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네 형편을. 그러면, 아휴, 괜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괜히, 아휴, 그냥. 이러고선 자꾸 주저앉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멸시를 당해도 나는 뭘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영원한 의,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순수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내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 환난과 우환이 오면 나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내 안이 강단이 있고 단단하지 않으면 이 우환과 환난에 질식당하죠. 정말 질식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면 이 즐거움을 붙들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이 과제, 우리 평생의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둔하면 못 깨닫습니다. 읽기는 있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 흔들 때도 이 영원하신 의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코프로 갑니다. 145절에 코프라는 것은 부르짖는다, 카라라는 단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145절도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146절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러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로서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다. 특별히 언제 부르짖느냐?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언제 부르짖느냐?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왜 새벽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게 고난이 많고 괴로우면 새벽에 그냥 벌떡 깨게 되죠. 또 하나는 말씀, 그 고난 가운데도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 벌떡 깨집니다. 편안해야 푹 자죠. 마음이 곤고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새벽에 벌떡벌떡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소리라는 말도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도 이제 코프에서 온 겁니다. 코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이 내 소리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죠. 이 부르짖는 소리를 무엇을 따라 듣느냐?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 가운데 들어주옵소서.

0: 나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주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1절에 여호와여, 그러나 누가 또 가까이 계십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도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현실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붙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부르짖다 보니 이전에 알던 진리가 더욱더 새록새록 내 안에 나를 붙드는 능력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 나 예전에 그 말씀 알고 있어. 옛 차원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나를 붙들고 일깨워주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4절에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되고 내일도 깨달아야 되고 늘 연약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만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평생에 이 순수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도 그의 말씀을 따라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시인의 입을 통해 선명하게 선포되고 이 신비한 말씀의 일하심이 놀라워서 시인은 날마다 진리이신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날마다 기다려짐에 목이 타는 이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메아리는 길고 긴 시간을 흐르고 흘러 오늘 여기 우리의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어둠을 가르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생명의 길을 내며 마침내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능력의 빛이 되셨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마침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을 대대로 살릴 이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안고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오르신 주님의 지휘 아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환난 중에도 주의 계명만 존중하고 묵상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시오. 샬롬.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네오은의 피피치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란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데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경험을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기대어 살아가지요. 서서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풍요와 성공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으며 결국 그들에게 풍요 대신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빈곤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고 회개하는 즉시 현실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뒤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뒤에도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 그들에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라고 부탁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0: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큰 우레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먼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평생 자신의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그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의 돌을 세웁니다. 이 한마디에는 지난 시간을 향한 감사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일어서게 되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마지막 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보호하시며, 기도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바쁘고 게으른 마음을 내려놓고요.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아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그런 세계관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하지요. 뇌물과 모함과 왜곡이 출세 방법으로 통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세상의 출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이웃이 부럽습니까? 고난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고난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신노래선교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꽃게의 자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부들은 꽃게를 잡으면 한 양동이에 같이 담아 놓습니다. 꽃게를 양동이에 넣으면 필사적으로 벽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실제로 꽃게를 한 마리만 양동이에 넣으면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의 꽃게를 담아 놓으면 한 마리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탈출하려는 꽃게를 다른 꽃게들이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동이 위쪽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른 꽃게가 더 위에 있으면 잡아 끌면서 함께 떨어집니다. 꽃게는 얼마든지 양동이를 탈출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다른 꽃게를 떨어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기에 결국 한 마리도 양동이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꽃게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인류 공통에게는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우월해지면 질투, 분노, 열등감 등을 느끼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치 꽃게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크랩 멘탈리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제자 중에 큰 자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나에게도 알게 모르게 크랩 멘탈리티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1: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감옥을 지나는 영적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대오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식. 그 다음에 코람데오의 의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 그 의식. 그러니까 누가 알아준다 그러면 훨씬 다르잖아요. 누가 보고 있다면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셋째는 지금 나에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려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참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파란만장이면 1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갈 때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던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죠. 내 자유와 희망이 철저히 박탈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바로 그런 공간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옥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감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몰라줘도 나도 내 힘의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문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건 어떤 후를 말하는가 하면 요셉이 종사리에서 더 깊은 나락인 옥사리로 떨어지고 참담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애굽 왕의 최고 실세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임금의 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일처럼 보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요셉의 다음 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 거대한 섭리의 서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비친 이 환경

더 깊은 나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감옥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무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막힌 길을 새로운 출구로 만드시고 끝없이 보이는 지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무대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힘들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혼자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감정 따라 우리하고 똑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에요. 언약하셨다. 이 언약은 법적인 문서로 적는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건을 만드시고 바로의 신하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건을 만드시고 그걸 내 인생과 엮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는 고통하는 고난의 터널이 아니라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대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분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에 느껴지지 않아도 그 믿음 붙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 믿음 붙들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붙은 것이 뭐냐면 인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섬김의 삶.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친위제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 일은 이 사람들에게 심부름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되어 있는데 이 섬겼다라는 이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종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졌던 그런 모습과 마음을 얘기할 때 샤라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제수로서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진심 어린 돌봄과 사랑으로 두 장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요셉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두 장관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들의 근심은요 폭풍우가 치듯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얼굴이 헬쑥해진 상태를 그런 의미합니다. 한나라의 최고 장관들을 지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을까?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안 털어놔요. 실없는 사람이나 계속 얘기하고 못 견딘 사람이나 하지 보통 사람들, 한나라의 장관쯤 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 얘기 붙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찾아서 얘기해요?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내가

라는 말의 내용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할 때 이 종이면서 죄수인 이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자기들이 꿈꿈을 얘기해달라고 할 때 얘기할 장관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요셉은 진심으로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요셉이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기 전에 43절에 이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큰 사람 되고 싶잖아요. 큰 사람 되고 싶다면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사람 되고 싶냐? 으뜸 되는 사람 되고 싶냐? 종이 되라. 뭐예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가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샤라트, 이 섬김을 통해서 훗날 무슨 역사를 만드는가 하면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사용하셨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서 2년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왕에게. 요셉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랑, 그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세워요.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세워진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쓰셔요? 요셉의 섬김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우리 모집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내 혼자 문제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목자님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을 통해서 바나바 들어오라고 소개를 받아서 해볼까?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먼저 자기 마음이 위로를 얻고 자기 문제가 어느새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간증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바나바 간증할 때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시라고요. 진심으로 남을 섬길 때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흔드는 것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작은 거라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그 섬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바나바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에는 요셉이 뭘 했냐면 원망을 끊고요, 원망을 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원망을 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장관들이 자신의 불안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요셉은 꿈의 해석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치부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점술의 신도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언약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감옥에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왜 요셉이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요셉이 원망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부터 원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꿈을 꿨으면 그냥 그 꿈을 간직만 하지. 괜히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부터 네 신세가 꼬이기 시작했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했을까?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잘 꼬실 때 그때 잘 분별해서 그 집에도 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바보처럼 그 일이 있다고 가서 그 부른다고 하고 붙잡는다고 붙잡혀 있고 이 바보처럼 내가 행동했어. 내가 왜 이리 못났지? 여러분, 자기를 원망하면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전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남아지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잠재력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다 짓밟아버려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요. 요셉이 또 원망한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 원망하겠죠. 우리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누구 원망할까요? 형들을 원망할 거예요. 나를 사랑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다니 왜 이럴까? 그 사람들 참. 그럴 뿐 아니라 또 보디발의 그 부부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바로 그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우리는요 원망이 전공 과목이에요. 조그만 짓 원망, 남 탓.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를 만나게 해서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남자는 또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살아보세요. 그 인생 속에 희망이 있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하거든요. 그 바꿔야 돼요. 왜요? 원망은 이게 보통 원망할 때 이게 제가 이게 원망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원망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화나지만 하나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게 되고요. 세 개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을 원망하려면 내 속에 네 배 정도가 부글부글 끓어야 원망이 나가요. 그러면 남에게 이 독소가 맺힌 원망이 나가는 것보다 네 배나 내 마음이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요셉이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부정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대가가 이 시궁창 같은 감옥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원망의 주머니를 비우고요 그 자리에 감사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품었어요. 제가 말씀 보면서 느낌이 요셉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때문에 이제 석방돼서 가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죄가 없어 풀어줘 그러면 그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석방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정말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셨고

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 흉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하나님은 바로 이 2년 동안을 요셉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에 또 내가 의지했던 것 있어요. 뭐 돈을 의지했든지 사람을 의지했든지 이것마저도 나에게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 우리의 이름과 신음소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감옥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요셉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섬겼어요. 바로 그 섬김과 하나님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었고, 그 내면이 흉년을 이기고 풍년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여러분 지나고 계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그러기 하나님 약속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섬긴다. 그 감옥 안에서도 섬긴다. 누군가를 섬긴다. 우리 결혼 생활도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 섬기는 거고, 자녀 섬기는 거고, 자녀는 부모 섬기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목원들 섬기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더 나아가서 바로 원망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세워가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요셉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서 인생의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감옥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원망하다가 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나가면서 주 앞에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네,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국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던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하동군 기독교연합회 권동진 목사님입니다.
1: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 음악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항상 느끼지만 사회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본 하나하나를 고치고 흐름을 맞추며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을 지나고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로운 순간을 경험하니 준비하며 느꼈던 힘듦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감사와 감동으로 마음이 가득 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과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정성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찬양을 드리는 시간, 우리가 마음과 목소리로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채워주십니다. 준비의 순간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작은 준비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의 과정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욱 깊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찬양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윗이 이 하의가 벗겨진 줄도 모른 채 추었던 그 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했으면 수많은 백성 앞에서도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 다윗은 아마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그 순간만큼은 잊었으리라 상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기쁨과 감사를 온몸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춤과 찬양을 통해 다윗은 주님의 세계에 접속됐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춤추며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해요. 그 소망 가지고 지금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뒷자리 9507님, 보서피디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는데 쌀쌀함이 좀 더 차갑게 느껴지네요. 그러네. 오늘 저도 우리 9507님 말씀처럼요, 좀 일찍 출근했거든요. 그 길 가운데 굉장히 제법 쌀쌀하다가 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교차가 요즘에 대단히 큰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옷도 잘 챙기시고 겉옷 꼭 챙기시고 이렇게 따뜻한 물도 마시면서 몸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07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가 370장의 가사가 은혜와 위로가 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밤새 보서PD님 안녕하셨죠?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에 목관리 잘 하시고요,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찬송가의 은혜가 정말 큰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이렇게 한자 한자 적으면서 또 그 은혜에 담뿍 담아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의 은혜 정말 좋습니다. 자, 이 아침도 함께 해주셔서 이륙사인님 감사하고요. 정말 갑자기 차워진 이 날씨인데 목관리, 건강관리 우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우리 화이팅해요. 이륙사인님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1802님, 샬롬. 모든 과정과 심중을,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오직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오늘도 화이팅 외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다시 외쳐볼게요. 어떻게 외친다고요?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이제 귓가에 맴돌 거예요. 우리 1802님 저 대신에 또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화이팅하면서 목요팅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주. 가을바람 때문에 감기 기운이 와서 좀 힘들었었는데 샬주와 들어서 그런지 다 나은 것 같아요. 저의 회복에 응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신청곡도 나눠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4420님 늘 이렇게 힘차게 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데 또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이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4420님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다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출석 체크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이 되는 분들 좀 계실까요? 출첵 제시어 제시를 안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제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접속되기를 바라면서요, 두 글자 접속, 접속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접속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매주 목요일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금과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분들이세요. 오늘은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특별히 달고 달리던 바이블 우리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홍서영 PD님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박수! 아, 참 좋다. 역시 목요일은요,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먼저 2주 만에 오셨어요.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2: 네,
0: 목사님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윤선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뵐 때마다 이 미모를 아, 리즈 네. 갱신이라는 아, 말이 있죠.
1: 맞습니다.
0: 오늘 또 한 주 만에 2주 만에 갱신하고 오셨습니다.
2: 아, 네, 갱신했습니다.
0: 이, 정말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2: 아, 제가 참 아침 저녁으로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 한 스푼이 아, 더 담겨 있겠죠?
2: 네, 그럼요.
0: 좋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께서요.
2: 감사합니다.
0: 또 가을바람을 타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2주 만에 뭔가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아, 바뀐 것만 같습니다.
2: 그쵸.
0: 근황 한번 들려주세요.
2: 아, 저는 그 9월 넷째 주
0: 예.
2: 주일날이 이제 우리 감사 복수쿨 감사 예배가 있어요.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감사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0: 아, 아이들이요?
2: 네,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막 호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2: 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선생님하고 나누고 네, 기도하고 연습하고 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0: 정말 귀합니다. 네. 정말 복수쿨 또 장성교회 하면 또 복수쿨이죠.
2: 아, 그럼요.
0: 우리 아이들이 또 함께 하면서 또 아이들이 예배할 그 찬양이 네. 또 기대가 되고
2: 네.
0: 언제면 저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2: 아, 한번 오세요.
0: 네, 가겠습니다.
2: 네.
0: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요.
2: 네.
0: 자, 더불어 오늘은 스페셜한 분들을 모셨어요. 매일 화요일을 찬양의 은혜로 적셔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바로 행복한 저녁 보그마스영에서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저녁 보그마스영에서요. 이 달고 달리던 바이블의 홍서영 PD님과 큰숙교회 김효정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0: 아, 두 분의 텐션이 이 아침 방송화도 맞아요.
3: 네, 맞습니다. 우리 PD님께서
0: 예.
3: 잠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정 한번 예. 하고 갈게요.
0: 해주십시오.
3: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그마스영.
1: 아, 네. 역시
0: 오리지널은 다르다.
3: 역시 네. 이렇게 하죠.
0: 오리지널의 맛은 다릅니다.
3: 네.
0: 일단 진짜 행복한 저녁을 항상 깨워주고 계시는. 열어주고 계시는 두 분이신데요. 일단 두 분 너무 반갑고요. 이 이른 시간 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부터 장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셔서 이게 제가 할 때마다 멘트 할 때마다 마치 추인 씨처럼 네, 기분이 더 흥겨워지는 이 시간인데 먼저 두 분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 6시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우리 청취자분들과 6시에 항상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 게스트로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목적이 있죠.
0: 목적이 있습니다.
3: 네, 게스트 자리에 앉아보는 건 또 처음인데
0: 맞습니다.
3: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 시간에 저희 다음 세대 어디까지

0: 들어봤니라는 코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다음 세대를 저희가 함께 또 모시고 즐기고 싶어서
1: 네.
0: 정말 스페셜한 공개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런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
0: 네.
1: 목적 지금 이렇게 맛보기를 한번 맛보고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2: 네.
1: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홍서영 PD님과 함께
1: 예.
2: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입니다.
1: 우리 사모님 박수.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아 이게 아침에 오니까 적응이 잘안 되네요.
1: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오늘 뭐 벌써 클로징이야 이럴 때가 될 거예요.
0: 저희가 둘 다 저녁에만 항상
2: 맞아요. 저녁형 인간인데
0: 둘 다 기침을 계속.
2: 네, 기침의 주인공들이 저희였죠.
1: 하지만 네. 물론 이런 에너지는 이 아침 방송 아주 잘 맞지 않나. 그렇죠 목사님.
3: 그럼요.
1: 우리 두 분이 정말 에너지가 참 좋고.
0: 네.
1: 우리 세 분과 함께 이 시간 또 아침을 활짝 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0: 네.
1: 실제로 우리 7368님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에 접속했습니다. 가을 날씨는 참 좋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7368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출첵제시요 접속을 또 이렇게 응용해서 아주 은혜로운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3631님께서요 접속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홍서영 PD님께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주 달달하게 잘 살려주세요.
0: 네.
1: 접!
0: 접촉하는 곳마다 하늘에 좋은 것으로 물들이는 축복의 통로.
1: 이야, 속!
0: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당당히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활짝 퍼뜨립니다. 야. 샬롬 와. 축복합니다.
1: 우리 3631님도 그렇고요. 우리
0: 3631번님.
1: 예, 네. 대단하세요.
0: 익숙합니다.
1: 익숙하죠.
0: 네.
1: 그리고 정말 은혜와 센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0: 네.
1: 우리 3631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631님의 이행시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활짝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퍼뜨리고자 오늘 또 두 분이 스페셜하게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0: 네.
1: 오늘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특별히 윤선아 목사님 그리고 달고 달디단 바이블 우리 홍서영 PD님과 김효정 사모님께서 나눠주실 그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

0: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뒷자리 7362님 오 아싸 이게 행복한 저녁 복음 왔어요에서 원래 좀 오감한 이런 게 있죠.
3: 네네 오감한인데 예. 약간 우리 7362번님께서는 예. 오 아싸 이런 느낌이에요.
2: 이런 느낌으로 좀 응용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2: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뒷자리 4420님께서요 접촉으로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출첵 제시어 접속이었지만 접촉도 좋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접촉하자. 다 좋아요. 일단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2630님 샬롬 아침 출근길입니다. 접촉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3: 이번에 우리 접촉으로 네, 보내주고 계세요.
2: 윤선아 목사님께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네. 자 접
4: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 벌써 촉. 은혜가 돼요. 촉
4: 촉촉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2: 박수.
3: 아멘.
2: 아멘.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게 살짝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3: 그래.
2: 이행시도 은혜롭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7368님 토요일 공개방송 저도 신청했습니다.
3: 할렐루야. 7368번님 기다리겠습니다.
2: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홍소영 PD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3: 네, 그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7368번님 오셨나요?
2: 정말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3: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2: 오늘 오시는 분들 네. 나 오늘 할 거예요. 바이블 보내주시는 분들 당일날에 한번 이렇게 외쳐주시면
3: 네, 제가 당연히 외쳐드려야죠.
2: 명단 적으셔야 돼요.
3: 네, 지금 오늘 꼭 적어가겠습니다.
2: 좋습니다.
3: 7368번님 어디 계시죠? 이거 할게요.
2: 예, 오늘 한번 보내주시면요. 바이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이블 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3072님 모처럼 많이 와주셨어요. 할렐루야 홍PD님 아침 방송에서 듣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큰숙교회 김효정 사모님도 반갑습니다. 토요일 공개방송 시간이 기대됩니다.
3: 3072번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야, 이렇게 또 아침 방송에서 3072번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저희 공개 방송 토요일 날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신청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바이블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죠.
2: 그렇죠.
3: 네,
2: 바이블
3: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면서 네, 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좋습니다. 은혜로운 행사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우리 서영 씨가 네. 정말 진짜 지금 밤낮 없어요. 우리 서영 씨 공개 방송을 위해서 지금 코피 흘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성과 은혜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의 은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잘 전하고 싶다가 정말 느껴져요.
3: 네.
2: 그래서 우리 서영 씨가

0: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 공개 방송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한번 해주시죠.
1: 네, 여러분, 저희 저녁 6시 화요일 코너거든요.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에서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그한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된다거나 술술 넘어간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일단 찬양으로 암송해서요. 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0: 네.
1: 일단 말씀을 암송하면 그 유익이 큰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계속 내가 봤던 말씀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오거나 갑자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암송 코너를 처음에 기획을 한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누리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체험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네, 중요해요.
1: 9월 12일. 이틀 남았어요.
0: 이틀 남았네요.
1: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2시입니다. 포항 큰숲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어린이 친구들도 좋은데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좋지만 나는 말씀을 너무나도 외워보고 싶다. 그런데 이런 많은 말씀들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 근데 찬양으로 외우면 쉽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 그렇죠.
1: 지금 바로 샵 9030으로 바이블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이군 시절에 오를 때 어디 공간에 모여서 뭔가 같이 외우고 이게 응가가 이렇게 있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눈
1: 맞습니다.
0: 감고 중얼중얼 하다 보면 어느샌가
1: 맞아요.
0: 복무신조 같은 게 외워지거든요.
1: 맞아요.
0: 집에서 혼자 쫑얼거리고 있으면 안 외워져요.
1: 그쵸,
0: 근데 그게
1: 맞아요.
0: 다 같이 뭔가 즐겁게 놀이도 하고 음악도 부르면서 하다 보면 어라?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네. 이 말씀이 들어와서 심겨지면 내가 장성했을 때그 순간에 그 말씀이 어느샌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기적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2: 맞습니다. 안 그래도 공개 방송 하신다 그러길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포스터를 딱 받아보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저희가 그날 오시면 또 선물도
0: 그렇죠. 선물 중요해요.
1: 선물 중요하죠. 일단 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 캘리그라피를 지금 무려 청년제이 팀에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먼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예를 들어 홍서영에게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함께 캘리그라피 안에 그렇게 담깁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실 수 있고요. 저도
0: 그렇죠.
1: 특별한 선물이길 기대하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0: 나만의 선물인 거예요.
1: 나만의
0: 세상에 단
1: 그쵸.
0: 하나뿐인 선물.
2: 맞아요.
0: 두 자리 6988님, 접촉일까요? 접속일까요로 이행시를 좀, 접속으로 이행시
1: 접속.
0: 보내주셨네요. 이번엔 우리 서영 PD님한테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1: 네.
0: 6988님, 접.
1: 접점
0: 야, 이거 대단하신데요.
1: 접점 만나게 먹는 말씀에
0: 자, 속.
1: 속사람이 날로날로 주님 닮아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홍서영 PD님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네요. 오늘 아들 하신이와 마지막 병원을 가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0: 와, 잘 다녀오시기를, 그리고 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이 쩝쩝을 넘어서는 접접 정말 좋습니다.
1: 접점 맛있게
0: 예,
1: 먹으셔가요.
0: 앞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접접인 거예요. 자, 접점
1: 점심에
0: 맛있게
1: 접점
0: 먹자. 말씀에 접점 먹자. 자, 이렇게 또 은혜로운 공개 방송 한번 잘 나눠주셨고요. 정말
1: 네.
0: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세요.
1: 맞습니다. 우리 1289번님께서 바이블 방송 듣더니 애들이 가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자 아이들
3: 1289.
1: 오면 더 좋은 게자 우리 선착순 선물이 있습니다.
0: 선착순 선물이요?
3: 네.
0: 몇 분께
3: 과자
0: 드리나요?
3: 50분이요.
0: 50분!
1: 근데 어린이 대상.
3: 어린이만.
0: 네.
2: 어린이만.
3: 네.
0: 어린이만. 이게 어른인데 어린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1: 좀
0: 다
1: 동안이면
0: 판단하고.
3: 어른이죠, 어른이.
0: 네, 진짜 초동안이면요.
1: 조금 괜찮.
0: 그 심사를 통해서 한번 가능할
1: 저희가
0: 텐데.
1: 한번 보겠습니다.
0: 50분께 어린이 50명에게 어떤 선물이죠?
3: 50명에게 종합 과자 선물 세트.
0: 와. 종합 과자 선물 세트.
3: 네.
0: 과자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0: 맛의 종류의 이 과제가 담겨 있는
1: 네,
0: 선물이거든요.
1: 맞습니다.
2: 한보따리를
1: 받아가시는
0: 아, 진짜 선물
2: 거예요.
0: 보따리를
3: 와, 네.
0: 받고.
3: 이거 노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0: 아,
3: 아, PD 몇
0: 그래요?
3: 시까지 가야 돼요?
0: 예.
3: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 접수는 1시에 열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0: 예.
3: 과자를 꼭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조금 일찍 오셔도
0: 예.
3: 후회 없으실
0: 딱
3: 거다라는
0: 오셔가지고
3: 생각을.
0: 과자 딱 받으시고요. 바로 뒤돌아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그거 받으시고 딱 오셔서 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3: 할렐루야.
2: 맞습니다.
0: 오, 우리 지금 뒷자리
3: 오!
0: 6446님께서요.
3: 네.
0: 샬롬, 저는 7년이 가까워 오는데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셨습니다.
3: 맞아요. 아,
0: 아치라!
3: 7학년. 아, 할렐루야. 저는 너무
0: 할렐루야.
3: 좋습니다. 6446번님 같은 이런 7학년.
0: 너무
3: 4학년.
0: 감사하죠.
3: 다
0: 그럼요,
3: 좋습니다.
0: 다
3: 아,
0: 좋아요.
3: 왜냐면 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또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0: 맞아요.
3: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을
0: 그렇죠.
3: 너무나도 환영하고 만나 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천국 잔치고요. 정말 축제입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나이 여하 불문하고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0: 자, 여기서부터 사실 저희가 준비된 인터뷰 시간이 있거든요.
3: 맞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너무 반가워서요.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다시
1: PD가
0: 제가
1: 공개방송 얘기가 너무
0: 네.
1: 길어서
0: 아, 좋아요.
3: 되고
0: 뭐,
3: 있죠?
0: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1: 아멘.
0: 저희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1: 네, 너무
0: 제가
1: 좋습니다.
0: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좀몇
3: 네.
0: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 찬양 사역 이
3: 네.
0: 오남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계시잖아요.
3: 네.
0: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1: 이 찬양 오남성이라는 채널은 지금 현재는 제가 관리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계속 곡을 쓰고
0: 네.
1: 그 곡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초창기부터 네. 이 오남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한 지는 한 16년
2: 와.
1: 차가
3: 16년간
1: 됐죠.
3: 차에
1: 16년 전부터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해서 한곡한곡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3: 네네.
1: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많은 곡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시대가 또 오남 그 유튜브로
0: 그렇죠.
1: 네. 그전에는 CD를 만들었었어요.
0: 아, CD로도 제작을
1: 네,
0: 하셨었군요.
1: 16년 전에는 이렇게 흥하지 않았으니까.
3: 네.
1: 그때는 CD 플레이어로 이제
0: 네.
1: 제작을 해서 뭐 2,000장, 3,000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흐름에 맞춰서 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격을 뭐 책정하기보다는 많은 세대들이 그리고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픈을 한 거죠.
0: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다 작사 작곡하시면서 저작권이 다 있으세요.
3: 맞아요.
0: 하지만 그것을 저 무료로 이렇게 딱 하시면서 우리 서영 씨가 많은 혜택을 또 누리고 있고요.
3: 맞습니다.
0: 이
3: 저작권 걱정 없이.
0: 그러니까요.
3: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결단에는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많은 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감동에서
1: 맞습니다.
0: 비롯된 게 아닐까
1: 네.
0: 생각이 듭니다. 문득
3: 무슨
0: 궁금한데요. 이 오남성은 무슨 뜻이에요?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암송.
0: 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3: 함께하는
0: 함께하는
3: 성경
0: 성경
3: 암송.
0: 암송. 이게 이번 주 토요일에 이 공개 방송의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3: 맞습니다.
0: 온 세대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온 세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온 세대가 함께 성경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함께 그 자리에서 즐겁게 또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서 암송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에
0: 잘해. 네, 정말 잘해요. 좋아요.
3: 9030
1: 숨을
0: 하세요.
1: 놓치지를 않으시네요.
3: 2030번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고
0: 그렇죠.
3: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1: 네.
3: 샬조아가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희 포항교통방송의 꽃 같은
0: 프로그램이야. 정희 씨 내가 잘해줄게.
3: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0: 감사합니다.
3: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홍보를 합니다. 샵 9030 바이블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우리 서영 PD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홍보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한 말씀이라도 이 마음밭에 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함으로
3: 맞습니다.
0: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3: 아멘.
0: 그래서 달고 달리던 바이블 코너 좀 어떻게 처음부터 기획을 하게 됐고 이 공개 방송을 기획하게 된그 스토리가 장엄한
3: 스토리가 있죠.
0: 스토리예요.
3: 있습니다.
0: 궁금합니다. 한번 나눠주세요.
3: 장엄한데 제가 조금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0: 좋아요.
3: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성경 암송 대회를 열었어요. 네.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서 제가 암송을 막 하는데 그때 뭐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적절한 찬양을 찾지는 못했고 네. 계속해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을 했는데 에베소서 말씀

0: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읽는 말씀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성경을 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6시 방송을 들어가면서 코너들을 기획할 때였어요. 어떤 요일에 어떤 코너를 할까 준비 중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코너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 암송에 대한 유익을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아, 이 코너를 해야겠다. 말씀을 암송하는 코너를 저녁에 방송에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했죠. 근데 이 말씀 암송을 이제 방송에서는 또 찬양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저녁 퇴근길에 찬양이 나가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1: 그렇죠.
0: 있고 또 찬양으로 암송을 하면 훨씬 빨리 외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숲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방송사로 오십니다. 방송사로 오셔서 직원 체프를 들이시고 이제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을 하는 코너를 하고 싶은데 그 찬양 자체 저작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걸 막 제가 사용을 해도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래서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1: 그렇죠.
0: 어떻게
1: 그랬었죠.
0: 사용하고 어떻게 허락을 받고 이걸 내가 진행을 해도 될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아는 동요들을 바탕으로 구성해서 뭐 산토끼에다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넣어서 곡조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큰숲교회 사모님께서 우리 사모님께서 작곡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목사님께서 그때 딱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 코너를 유지하고 싶은데 적절한 분은 안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혼자 찬양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사모님을 소개를 시켜주십니다.
1: 그때
0: 그리고
1: 마침내 나타난 우리 사모님.
0: 맞습니다. 사모님 김효정 사모님께서 오남성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말씀 찬양이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는데 말씀 찬양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나 매주 그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느껴졌던 게 이미 말씀이 다 찬양으로 나와 있었고 사모님께서도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말씀 찬양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용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원곡자시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저작권의 문제도 절대 없고 직접 작곡을 하신 분께서 찬양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더 쉽게 알려주실 거잖아요. 왜 이건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배치했고
1: 그렇지.
0: 왜이 말씀을 꼭 찬양으로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항상 화요일 저녁에 나눠주시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달고달지단 바이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유익이 청취자분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시작하게 됐죠.
1: 우리 사연 PD님이 잘 나눠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정말 귀한 분, 정말 알맞은 분을 딱 선물로 전해주신 것만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서영 씨께는 우리 사모님께서 주님 주신 선물처럼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이 오남성도 그렇고 이 달고달이잔 바이블의 은혜가 정말 커요.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도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사역자신데요. 그 가운데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정말 더불어 가기도 좋고 참 유익할 것
2: 네,
1: 같아요.
2: 안 그래도 지금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0: 네, 우리 복수쿤,
2: 복수쿤님께서
1: 할렐루야.
0: 잡고
2: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저학년부터 잡고 있습니다.
1: 야,
0: 저학년 너무 좋습니다. 아, 풍선 아트도 저희가 진행해요. 브레이크
2: 그러니까
0: 타임 때.
2: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진작 알았으면 더
1: 그러니까
2: 홍보를 열심히
1: 더 홍보할
2: 했을
1: 수 있었을
2: 텐데.
1: 텐데.
0: 네, 아,
1: 하지만
0: 괜찮습니다.
1: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0: 늦지
1: 점.
0: 않았습니다.
1: 우리 1289님 신청 완료요.
0: 할렐루야.
1: 아이들과 함께 갈게요. 온 가족이 이번 기회에 말씀 암송 도전해 보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그 서현 PD님
2: 감사하네요.
1: 궁금해요. 이 공개 방송이 지금 어떻게 돼갈지 뭔가 상상은 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0: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아, 일단 1부, 2부를 나눴습니다.
1: 그렇죠.
0: 브레이크 타임이 중간에 있는데요. 한 40분 저희가 암송을 하고 찬양으로 암송하고 그러니까 40분 동안 암송하고 또 청취자분들 자신 있는 분들을 제가 앞으로 모실 거거든요.
1: 모셔요?
0: 네, 등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단상 위에 올라가는군요.
0: 맞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오셔서 자신 있으신 분들 암송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네.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가지게 되죠. 브레이크 타임 때는 이제 풍선 아트

0: 도동식 선생님께서 하마킹덤의 하마쌤이세요. 벌룬쇼를 전문으로 하시는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조동식 선생님께서 오셔서 풍선아트를 진행하시고 근데 잠깐 머리를 식혔다가 네 다시 2부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40분 동안 말씀 찬양 암송하고 그리고 바로 또 청취자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퀴즈 드리면서 선물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됩니다.
1: 마무리. 완벽하네요.
0: 그래서 그날 스폰데요. 어디 말씀을 외우느냐.
1: 예, 예, 예.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지금 살짝 이 선생님으로 치면 기말 미리, 문제를 미리. 유출하는 겁니다.
0: 이야. 살짝 네 그래도 조금 드리면
1: 조금 주세요.
0: 네 어디 말씀. 나 이 말씀 외우고 싶었는데 갈게요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실제로 예. 시편 말씀을 외우고 시편이요? 계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시편 말씀입니다. 일단 시편 100편.
1: 오늘 제가 오프닝.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우리 PD님께서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예. 마침 시편 100편을 말씀하셨습니다.
1: 이거 절대 짜고 치는 게임 아니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정말 시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고
0: 네.
1: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다양하게 이날 수놓아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 오시면요 말씀으로 물들여지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다가 말씀으로 끝낼 겁니다.
0: 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찬양으로 암송하면 금방 된다는
1: 금방이에요.
0: 걸 맞습니다. 네, 그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 저도 따라해봤었는데요. 정말 외워집니다.
0: 네.
1: 우리 자녀분들 오셔가지고 꼭 어머님과 부모님과 아버님과 가족분들과 7학년분들도 다 좋습니다. 네, 다 오셔서 네.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암송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1: 우리 사모님께 네. 좀 궁금한 점은 이번 공개방송 또 이렇게 네. 은혜로 함께 또 준비해 주시고 혹시 이 공개방송을 통해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 오남성이라는 채널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암송하는 어떤 그런 테마로 시작을 했어요.
1: 네.
3: 예를 들면 아이들만 암송 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암송을 하는데 아버지가 소외되거나 아니면 저학년들이 글을 몰라서 아니면 이렇게 고학년들이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어서 암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네, 그리고 또 음원으로 만들어서
0: 네.
3: 아빠는 이제 출근할 때 차에서 음원으로 듣고 네, 엄마랑 아이들은
1: 아, 정말 좋다.
3: 네, 집에서 암송을 하고 암송학교에서 찬양을 하고 와. 그러면 이제 누가 찬양을 먼저 시작하면 온 가족이 그냥 따라 부르는 거
1: 자연스럽게
3: 되겠네요. 네. 근데 그걸 저희 가정에서 먼저 실천이 됐고
0: 네.
3: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글자 모를 때 그럴 때도 벌써 이미 이 암송을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0: 네.
3: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한 5살, 6살 때부터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지만
0: 맞아요.
3: 아직도 기억을 해요.
1: 네.
0: 그 친구도 그날 옵니다.
1: 네. 네.
3: 그 음악에 힘이 있더라고요.
0: 네. 네,
3: 말씀에 음악이 더 붙여지니까 네, 더 파워가 있어서 더 오래 기억하고
0: 네.
3: 왜 우리도 어릴 때 불렀던 동료들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불현듯 네.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3: 네. 입술로. 그런 것처럼 음원만 조금 흘러가면 나도 모르게 가사가 나오고 말씀 구절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짧은 시간이고 단 하루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날 함께 암송할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온 가족이 네, 이 말씀이 또 평생 기억이 나고 그게 네. 시작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네.
1: 아멘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나도 모르게 입술로 터져나오는 말씀의 은혜 아, 그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얻어 가실 수 있는
0: 네.
1: 받아 가실 수 있는 복된 공개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0: 네.
1: 저리 3976님 바이블이라고 새로
0: 바이블!
1: 보냈어요. 박수. 여러분 아직 바이블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실 수 있죠, 서영 씨?
0: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버튼 누르고 9030번 문자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세요.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접수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 뭐 거의 지금 바이블 A팀 기계예요.
0: 네.
3: 그런 것 같아요.
1: 정말 좋습니다.
0: 네.
1: 아니 우리 목사님께도 네. 핵심이 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4: 네.
1: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논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4: 네.
1: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아, 저는 그 신앙생활에 말씀이 얼마나

0: 중요한지를 얘기해 보라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1: 네.
0: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 네.
0: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1: 내
0: 길의
1: 길의
0: 빛입니다.
2: 아멘.
0: 예,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힘든 상황들 맞닥뜨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럴 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말씀이 아닐까.
1: 아멘.
0: 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기준이 되어서 딱 박혀 있다면 내가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다시금 바꿔주시지 않을까, 고쳐주시지 않을까.
2: 아멘.
0: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1: 네.
2: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말씀, 밤하늘의 그 별,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0: 그럼요.
2: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 말씀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 숙교에서 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0346님,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은혜로운 간증과 또 나눔 감사하고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한곡 듣고 오시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0: 자, 오늘은 셜즈와 다음 세대 이야기.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행복한 저녁 복음 왔어요. 달고 달리단 바이블 공개 방송에 대한 나눔을 해봤는데요.
1: 네.
0: 자, 오늘 세 분께서 나눠주신 은혜가 참 깊고도 놀라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먼저 우리 사모님부터 들어볼게요.
1: 네, 우리 오남성과 그리고 달고 달리단 바이블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서
0: 네. 네,
1: 너무 좋았고
2: 네.
1: 또 토요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걸 더 기대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0: 네, 기대함이 네. 정말 커지게 된 오늘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뒤처리 사사이공님, 저는 비록 못 가지만 마음만큼은 바이블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라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께 목사님께서는 오늘 좀 어떠셨어요?
3: 아,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을 또 만나게 돼서 또 너무 반갑고
0: 네.
3: 저가 어렸을 때 우리 동생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 맨날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 그 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2: 그러니까요.
3: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음가로 갔다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멜로디로 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딱 떠오르는 멜로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멜로디가 아닐까
0: 아멘.
3: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마음밭의 말씀과 그 멜로디 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끝으로 우리 서영 PD님이 인사해 주시면서요. 혹시라도 네. 뭐 나누지 못했다 이런 거 오늘 이 시간 나 반드시 나눠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2: 네.
0: 것 같습니다.
2: 지금 출근길에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차 안에 계셔서 바이블 적지 못하시면 네 내리시고 네.
0: 네. 내려요? 예, 좋아요. 저, 네. 아, 정차
2: 네, 정차하시고 보내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청을 하셨어요. 명단

0: 판단을 먼저 하셨는데 네. 혹시 잊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청하신 분들 지금 명단도 다 보내주셔서 말씀 캘리그라피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함께 제작 중입니다. 잊지 말고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큰숲교회에서 모두 만나요.
1: 만나요.
2: 만나요.
1: 대체로 1372님 아 복음 왔어요. 홍PD님 아침에도 뵙네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가운 인사 보내주셨고요. 1072님 아 우리 딸도 꽃서영 PD님 방송 정말 좋아하는데 아, 이날 피아노 콩쿨이 있어서 아쉽지만 못 가네요.
0: 너무,
1: 너무 아쉬운데 또 네.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1: 다음 기회도 있어요.
0: 네네.
1: 자 저는 추첨했어요. 뒷자리 3976님 6988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오.
1: 주소와 성함 한 번 더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니
3: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도피성이 되려면 첫째,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길을 닦아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지요. 나만 누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세요. 길을 닦고라는 말은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라는 뜻이에요. 부지 중에 즉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쫓기다가 길이 멀어서 붙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신 시간, 돈, 건강, 재능을 나누어서 도로를 닦고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아야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살아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빠진 사고로 이웃을 죽인 부지중 살인의 예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데라고 해요. 원한도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이래도 남은 가족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보복하려고 하지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복수심은 더 무섭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절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남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곳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도망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게 그래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스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숨을 곳이 다 막혀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피성이 되면 둘째, 주님이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확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수록 내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더는 억울하고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도피성을 넉넉히 두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이 커질수록 더 많은 생명을 책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는 더 많이 누리라는 뜻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복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내 것만 챙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적은 언제였나요? 넓어진 자리만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진 않습니까? 힘든 시집살이가 도피성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아버님을 간병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돈을 불리려고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했어요.

0: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여 결국 시아버님이 잔금을 치러주셨고 저희 부부는 대가족과 살다가 분가했어요. 이후 남편이 벌인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부부는 전세 자금이라도 건지고자 위장이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신 1절 말씀처럼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투잡을 뛰며 발버둥 칠때 시댁에서 집을 지으면서 다시 합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평안을 얻었어요. 이후 시어머님은 병환 중에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신 뒤 병상 세례를 받으신 뒤 소천하셨고 시아버님은 교회에 나와 소그룹 브리더가 되셨어요. 요즘 저와 남편은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강암 수술을 받으신 시아버님이 식사하기 편하시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요. 또 주일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데 아버님이 오래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하셔서 중간에 나오곤 해요. 지칠 때도 있지만 죄 많은 저를 구원하려고 구별하여 주신 새 성읍과 같은 이 환경이 감사해서 남편과 교대로 시아버님을 간병하고 있어요. 내 뜻만 부르짖으며 탐심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제게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나도록 시집살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곳에서 저와 가족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제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이 예배 도중에 힘들어하시면 휠체어를 조용히 밀고 나오겠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아니라 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실수한 자를 위한 은혜의 자리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숨어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좋게 말하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며 긍휼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눈감아 주는 것은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죄악은 분별하여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은 죄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할 때 완성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길을 닦아주는 도피성이 되어 내 곁에 지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부지 중에 감당할 수도 없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외면치 않고 저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의 도피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도 시간과 재물, 건강과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도피처가 모두 막혀야 비로소 주께로 피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교만의 담을 허물길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지체들이 저희를 통해 도피성이신 주께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 사랑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도피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 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된 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중국의 사서 3경 중 한 권인 서경에 보면 홍범편에 인간이 추구하는 다섯 가지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목숨수입니다. 단명하지 않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부유할 부입니다. 한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한 재산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편안할 강자에 편안할 영자를 붙인 강령인데 구설수나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어조사인 바유자에 좋을 호자와 득득자를 더한 유호덕입니다. 자기 내면의 덕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덕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칠 곳자에 끝날 종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더한 고종명입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복은 고대 중국 사람들만 바랐던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 어디서나 또 남녀노소 누구나 원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복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다섯 가지 복과는 정반대되는 또

시편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편은 아예 처음부터 150편의 시로 구성되었던 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편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시편은 그 당시까지 전해져 내려오던 수많은 시 중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들을 150개 선별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서 다섯 권으로 편집했다 하는 학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다 아실 터인데, 시편에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수많은 시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관계로 시편 중에는 다윗의 시가 일방적으로 많이 실렸다고 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앞에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해도 73편이나 됩니다. 거기에 표제어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지만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4장 25절과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다윗의 시로 언급한 시편 2편과 시편 95편까지 더하면 총 75편이나 됩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시편이 150편이나 되지만 그것을 지어서 부른 동기나 배경은 다 다릅니다. 시인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노래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애를 썼다는 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뭐 이건 시편에서 빼도 좋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올람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150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편만 골라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의 서시, 머리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1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청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저 놀고 먹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또 땅을

잘 관리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하신 후에,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많은 피조 세계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길에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소위 말하는 아론의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하는 축도는 바울의 축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고 싶어 몸살을 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보면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곳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복과 관련된 말씀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에게도 복을 베풀어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전인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 인간이 아무렇게나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잘 갈무리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런 수준의 복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악인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샤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그저 자신의 유익과 정욕에 따라 사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자신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도 너도 나처럼 살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나 삶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여기는 탓에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본을 따라가게 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삼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예민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들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예 인생의 방향 자체가 삐뚤어졌거나 왜곡되어 있어서 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아예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도 상반됩니다. 동원하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 삶이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그들을 설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도 피하는 게 상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 이들을 어떻게 돌이켜보겠다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게 될 경우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의 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신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오만한 자인데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합니다. 원뜻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광신자들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며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입장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신들과 동일시하는 망령된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만한 자, 레침이 죄악의 자리 중에서 최정상이다라고 평가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와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인, 그래서 모든 신앙을 나 중심으로 형성해 버리는, 하나님도 내가 언제나 부르면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해도 그 모든 부르시즘이 망령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거치대를 위하여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미국을 대표했던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명이었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는 기독교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집단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저가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구세주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계속 유보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는 순종 없는 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부러진 화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러진 고백일 뿐이다 라고 우리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기자가 이렇듯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실체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피할 자리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선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율법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 말씀의 역사로 다른 죽은 것들도 살려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밝히면서 4절에 이 말씀에

에는 생명이 있다 라고 증언합니다. 말씀, 로고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나 상상 속에서 지어낸 가상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에 해당하는 헬라가 에네르케스인데 강력한, 유효한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일컬어서 기록된 말씀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만찬을 위시해서 성례전 모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아니면 선포된 말씀으로 아니면 보이는 말씀으로 뭐 나타나든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양날이 시퍼렇게 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말씀의 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암송해도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AI에게 우리가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AI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저에게 준 대답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족쇄가 풀어지며 말씀이 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여러분 인공지능인 AI도 이 정도는 아는데 수십 년 예수 믿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특징에 이어서 이제 말씀의 기능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언뜻 들으면 마치 육가공업자가 고기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지만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하나님 자체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격적인 면 또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사회생활 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리모델링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탄성이 우리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처럼 본인이나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만들어낸 말이 인지상정입니다. 나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나의 전 삶과 인격과 정신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내가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이제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내가 저 의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숨기고 싶은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을 들추어내는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렇게 숨기고 외면하고 꽁꽁 싸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무슨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좌우의 나리선 금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나의 치부를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나 환부는 감춰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내어서 치료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메스를 대는 수술까지 불사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새살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케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모든 가식과 위선은 벌거벗겨지면서 골마서 썩어 문드러진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온 세리가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외쳤던 그 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우리 역시 단식하듯 읊조릴 수 있어야 합니다.

0: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나의 영과 육에 강하고도 유효하게 작용하여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금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 내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몸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베풀어 주시고도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그 구호처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